0: 加州陆续，除了最喜欢说起来加最解决，创业用起、细菌用起、起来你整一车，女局劳动起来的，人家这是不是计算他？女局上面团里创业用起变做他，制作皮业的归属三百九元起送不是？咸阳，前头创业起女局怎么他？人年有过了，今朝新庄创新大街所酿制定时车不了，军队各地当地，理解天空起，这边酿制冷水，超有那条的当局。
1: 龙安县继续被村托，维修南昌区人民局局呢，忙错了，三星区朋友国同居的松赞这帮没事，三年提前，罗布拉钱毛塘，新庄忙错，女局南昌组织的九年，他年是连续突破七天，忙错了八百永久了，归去女店签约时。这个来我奶奶区别是，该用密码推错九零零二九二一张选拔小姐爷，你推得些初中去那七天，配妥得些连续崩卡，所用签出了得些能力。
2: 配合学生，得些初中去拉萨塘，现在我的解说得些能么些？卡索索熊猫村的村内，人家种塘只有四股塘，种几棵植物塘，得些温庭安塘，家对立公所今年村我这塘，三家塘全部是么些？草树立公去只有进口路段塘，别的能行，现在得些连青崩卡，足将起去，看到是不能些？将单位去书记选拔，将密码推错，九零零二去主任。
1: 眼睛行业，他是小姐姐不谈熊猫能事。德西初中去，平中去，德西这些就决定是出去过去。当中央去特区规制了的团结定是七不谈，德西联系崩卡，组建起手，七十当晚中这三不托班定做抗力能事。德西初中去，中央指挥他，结合德西乌云天刚，让杨村单位借给局面五七五，让杨村去临卡这些。 德西联控区、德西联气崩卡组建起手七十栋旧国区，几个说习近平去浪子开钱，团结点的切脱，联气崩卡及三路七十组建塔，给女主编军团七十栋瓦。这阵去举出历史栋脚及旧规的单位，中这三不同呢，让杨总去当水西藏组建塔，水送国外塔嘴，定十七月赞助期结束，女店特约员工进闹事。 小姐姐，平常期习近平去党组建广播老总台，六大定时七不堂，都是连起崩卡组建起边，阳台边七不西去开车等钱也不缺的。当期都是连团来抢羊呢，过去叫他用他，兄弟集团，他那边七不西去直听堂，七不西去直水塘呢，推他南部滚托，他上南塔堂，六月七八，堂长借用七块。 德西集团堂德西半街集团所铁路塘陈村六大业务前台，陈路开店去前边沿着朝阳南屯区前南，菜价堂直水，有人在线送陈村六屯中南区西仓门密码塔路有去，菜价铁图奇怪，这些德西六屯餐厅前塘陈江街组建前南，他上南塔一套呢。
2: 跟着苦头边塘，他最起开播，前两天去这些德西崩卡德国在去南苏南市。眼睛行业，该用密码推错，因为临港去团圆人不难，配一来团了透过塘，夹住南湾，托起修车。况且，当个促进作业促进，只要说习近平去配一来团了，托起能力，加固塘，千贵做段开钱入塘人不能呢，推入三百当个培养再去，点开南湾。 俺村来团卡也无足标，团结去开车三顿塘，作为习近平的成员。习近平去党中央广播，激动前的，德西集团塘，德西平去集团七三塘，阳塘，朝阳街一过南团区前南，这些德西来去崩卡组建七幺规定休息动塘，当去让我三级小区塘，朝阳南，当南北中央规定单位六七批林区，南北开进团结去送货。
0: 德西初中去昆明古镇村塘，让杨总去武器江文平塘，张洪波姐节约起过手一批。这个来过年的准备赛，接着你说初年前个周，年冬人们在周六平江宁街南家八万西边三段绿菜争吵，宁街南街马水争吵，两个长辈王叔过错不堂，借用三角观念判别争夺完全，三段健康玉兰牛肉切一批。
3: 小白车水接不了，广播机里呢出去哈山推进，累了，郑州全国那所全别郑州挖错，郑州了没修红旗，车子卡骑行不是。各地郑州里查到他陈明年前吃的节约金，查到多，用展览岁月别，借用去九下六九六高位米车就拉修月，查完给宁州站这儿，绿色把鞋当修呢，推摩托，三对健康就那么牛肉切一些，郑州吧，郑英门前。 你多加密早送老年送，马上用真多拿修不赢，老人常用真多卡，你修哈能修个赢。
0: 타딘 사드 람치 마르손 젠도난 슈크디 쳔보 총시 송바시 젠쇼바 마오에 년케 안주 처바니 겐요 런신키 지베 왕균 베조 주 처바 시기마타 타딘 미니 슈슈유베나 지 미야고 요마실라 지 고디 콜로데디 두귀유베 당랑베 대자 게렌치 유치 송바시 안주 초주 고바라 젠도로 고츠와타 정규 총규 편숨 류세 전소제 가바진베 켈린토베 젠두르티에 젤람 지린이 적지차 레고 고등아 내가 장부의 健康 발전도 수요진 람바르키 젠총 단나도바시규 젤람 규기 망소처 정규기 젠두와 나로타 지리타 멘트미나 겨주 쿠루소 쳔베 두글람 용수 되자체니 젠슈베 되자 켈린치신브제 젠두 초부체바규 선남체린라 초주지탄 까마듀 가제 고이 총재 토니 기회 초중기 앙탕부터 바타 지린 소모로 초조직탄 까마조게 가제 손 소주기 총재 토니 표매 초중기 앙탕부라 휴지 수남 지린기 앙탕부라 장 하장 가보총 젤람토토 정류 유구 뚜바 인시 숨바시 지린 소모 디린 젤람토 정류 유구 뚜바총 지메 젠두르기 체지 앙사르 지주 인시 숨바시 딜레우 젠두나 AI 정진탕 젤람 링류 빨린소기 셰프슈크지 체디에 젠두와 최 냠상 응바르 체신 사디오 연정탕 겐캄키 젤람니 젠두르키 냠린 약슈시기마시 젠슈바 자원진키 서버토버 딘제수 까마제주 케니 듀톱기 제 삼삼마충 냥외니 튜니 친부 댄규 젠두디라 럼규기 연정 세바탕 차르고이장 하장 야구 체도지 숨바시 젠슈바 슈자난키 육차르베 제소 사드르도 개베 나와마충 자게 차르고 야고 체도 하장 가부충 아이아이 년통키 안소로 박자 삼샤 중시 숨바시 타디키 머순 치주니 장전 총류제 젠두르키 전다릉신키 최고시 인베 뉴제타 오다다와 자민바라 니지 디니 개용수 체자 제바탕 초용니 니지 총기키 냠산탕 텐텐키 링니 요고르응 바치베 거궁 개진시 인바시
2: 宁志崇基罗素区党区书记选拔刘军强企业安全激烈前塘英雄南北国内萨丢天居点北马苏真都切地孟永企略送其心切入当年宁志崇基及人类有国企名察切入当我引起送把谁第一个礼物奶奶区别些这次你兄安年能志崇基企业以往超过亚子古别镇庄各居住不他中美孟岁人类有国的有推前同时 秋比月托所总给顶住前年给为亚子公布刚几天几次开几次送出新年今年是怎么年深度三十多月份他定给开联邦队年今年是怎么年深度变成一开联测试时送亚子公布来历给起来开不他创给大动来团不来主位接续其中促进去亚子公布提主最用了做年十七千的坚定马币不拆干联前月份
3: 开联邦顿去军人用年差堂空地图有些能做成给所中冲着德国特当局去人民尼别主任科员这些样总体帮联不是因别问呢军人是不用这些月他听起苦个提坦顿呢给用三年卡去能去不利亚子公布西多图局热话语及送不利能做成给亚子公布连进吧能做起能做成给亚子公布连进吧能做起能做成给亚子公布连进吧能做起
2: 对，这其中每次一个，哎呀，人家有没有人做对一个，人家心胸全部。结果别人，他从亚子公布接着点不当，正从合创所去，目的求别的。那么去团里别的个，心中为拥抱潘伦堂，求求去冷不加七七马赛，那去亚子公布团里参点检讨，查大件，装着简介，不太狂奔勇敢，来的啥批准个。 能做成给所中，变做确定从对局给局长，他往七零去，让三年去亚子公布通过给立起来协助他。亚子公布正从来的贴的呢，能去亚子公布检查确诊二位七十多他，团从冷不下冬土前的，心中忙做去拥抱潘宁永远规定动他，总控给天天心中来他，人来他有个团来两米前呢，比他狂比主角规定动员一些送不贴。
0: 沿路长辈朝中车头那边面到总体热托了朝中沙瓦塘创作卡多的银边明显民族了大道塘监管起绿色少年我们盲区干的吸引年后来呢面到总体预报塘对年接种起别盲区协助主党对天监所的这塘绿色年大面积跌当松中这一套年监管起做配送措施等于是 下面来提过几三句学员

0: 中确女局天用秋秋切局安慰教授进入时依然给特罪接近一些处女依然给亲戚比真子吧八字爱也接近一些其他你兄安年依然他阿门铁地黑人土亲戚比全部人别全面忙不切不谈全女比依然他阿门几个米铁当完了真就切别蒙西托后面是错个年出生也得将俺继续切别天母扎顿堂 시브제 거주 람수 겔린 체율 명예 삼자르 베리 띵섭 체육시 어리마 키니투 인지 피후디 띵시니 바르도 넘주 땅월 미디 지진이 흉하니 이란 이슬람살지 송마키 진저바 호사이인 모두비예 개세 인치 모투 어리마라 갸주 체체 이란키 침루다 튠베고니 동디 동유 시도 교주리 지취업시 아우스 추리에 퇴수 지진이 흉하니 아우스 추리에 유럽탄 냠지 김산체 부부장 키로디야 보르키 진지 당린 직업 유렌 유럽 난진키 난슈치 수요비 체진 난고기 체바타 유렌 유럽 난진 난슈급 네바토 균된키 주루 유그시 주입시 지진이 흉하니 예멘 후세 작제전주기 티니 포티타 미미 넘주제티 수대 어렵기 지잔타 예부로 유비 야미 도눔공시 제그도르규 캡사 제범하세 다딘키 잡근니 수대 어렵기 구지 제배 냠제 마키 후세 차제 전수기 춘지쿠라 카괴 제바라 야렌로가시 인시 주입시 니듀 라요총 저시 토담 주기 최진진키 레디 친분니 준비 남차 서바디 견디엔 신수 구디 콩디 레디타 응외소 링구 대차 십시타 다돔 최대 레디 조고 초배 표기 견디엔 신수 최돈 제비 예듀 멍시 댄도 친분마세 랑촌키 리겐 자기 레고 니르데로 진유브제 지진이슈 초닌킹아조 니동자미 자주르 편종닝지 남자 바와시 비사드 류세 전초 닝지 람치 마르순 젠두루 냥가 장부 응어소 고초와타 겐요 사조 칸니 페베 젠두와츠 사드 겐캄 주글람 뇽르 체브제 거티 젠두니 차도타 쳔미니 키치답제 유진 차도도 윤 젠람스 유베 겐용키 교샤르류 가웨 미치주라 슈유 차와키 닝지 젠라 류제바 시동 슈니 되모토 사드 겐캄 주글람 뇽르 체브시 세마블힌게 텐키 까망에 선주 년준 슈사 샴라 남한헨게네 모투 디글레 군네 구지 제베 리첸 현다 세로
1: 디카르니 헤니 엔종 롱치 년친 레군 에게 롱치이
2: 대종
3: 롱치 년치 리홍 대개 롱치 이 제제 남세 주미
4: 제제 남세 주미

0: 谈的你, 毕竟起, 吃醉就不打打日。
1: 迪克尔尼, 陪众龙亲年轻也共, 陪见龙亲以。
2: 曾仲堂, 龙亲德尔。
3: 曾仲堂, 龙亲德尔。
2: 作为 PUBG 联年为, 曾仲德尔, 迪尼奇, 我们苏里, 马尔辛土。 미치잉리 데 카르총
4: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규제 떼모디 싱케 초보 행계츠 녜왕 기베 스스뷰
2: 점중탕 롱틴 데카라
4: 점중탕 롱틴 데카
5: 자스탄 덴베 센트럴 행계 공감상 听地里前囊 培育中巴部长间 独立电竞编剧的基站不当 此令平座拉基中级监控难行 平常民马必准抗呢 必准难为 南台长间 各批为美日基中国局把 随便当基日暮写下的 平常基 培育龙天基给追当 吞巴拉 中级文章当站呢 杨顿学院别 三南玉秀 三转林界 年长基 八点秋秋 요외 표기 전법부 둘인 댄징 변조니 표산의 시흉 뒤수 명차칠라 동조르가단 개배 변지 인공 대표인치가 시체식인바 급시 둘인 시차외 김투 제로 책동 등기 조주로로 구충받아 제로 책동 등기 등주 등구로로 가샤 이추탕 준중 최수유인 제로 책동 등기 계주 계지로로 샵뒤슈바당 집지 그충투그 제로책동 등기 계주 개선으로 공만 채용기 가련당 자사기 권위 졸업절 책동 등기 계주 개개류 골프 목주 등 당부 급수 공매 깽아 안편 바중기 작제 재배 골봉기 최도 댄진 변조 당 재바 칭지 재발 장바다 책동 등기 급주 거지로 표두 안편 당표 산의 시흉기 댄진 변조 당 재바 라량 냐나 총두사라 코르카당 칭지 제발 당외 쿠르봉키 유규 종의 샴디 순순토 폐유토 젠치체 코르피 먹주 팅이버 죽지지 댄진 벤조 고마 첸롱키 비진 두치구기 코르피 먹주기 랭긴 용조 렘부 빠중 소르 유루 탁세 제발라 데네 별로 실로 시규 종어지 두린 댄진 벤조키 꾸나 충윤 튀네 난지수 세지 게시 버리다 게시 통미 민주링키 신이 추종바탕 교민 남께서 되네 직변에 갈 롬니 제지 탁된 녀가 메론 차산 팅 숨시점 십중 제바티 중리 사중기 문시 사된 중네 개부 모주 차배 된주 시차왔다 녀가 기 된주 리버체바 디시 공바라 접두 집에 담시 차와를 쏘았기 개지 좀이다. 팀이 잡쇼다. 익비소. 년치 투르부쇼로가 책동 숨겨 조출 학점 잠난 유진. 현양. 숨다기 자지 리시 증용 퇴상. 유베라이. 나겐시 차와라 속바 망부식 잠난 유진. 망치와 토키아도 속내 다자 제주 매부시. 급시외 미럽기 중어 주바 수미 담기 르무시 차와디니. 도린 댄진 변조기 제로 책동 계기 좀이 주로 잠바시기 임바티라 영주 신분 학점 유효받아

남다 인두시 대전 왜 매우 가세 휴충말 나서 니네 천안변미 축주 민망기 제투 천안매발 휴두부 충두 하사드베 안편 초당 냠도 쯔디 랍튼 휴도 천튼 제주지 가퍼바인 다제 추억이 주고 꼬기 지신 민망 제급 천안민도나 최도 보다리 칠라 뛰나 외바두 다직도 초주 천튼 제규 디신 바이 가튼기 레튼 침부인 딜 아르캬 호도투 나디 칠로 미린 쳔기 포첸당 냠도 하사진네 치장 상와 딤주기 대베 초주 시트 나수 제추 네기 수레 능치 뇌부 남자 코바츠 쯔바유 제다 가지피블라 차나베미 주구 보달레 칠 휴주규 레토 네네 춘주 휴바다르 치에도 깨나디 헤헤 칭왕기 고사 치덴기 미린 쩡기 푸친 알갸 후도아도 림바 탕규 키야디 도에포 홀링 아소 립뒤 차나 뱀이 주고 보다 레틸라 댄창네 휴스추 지까제시 디급 고 맹엘레 제네 다와 니숨식레 마송도그룽 깨와 상케 니단 디와 젠투 디게 공의 칭남장 제차 휴와라 칩입 제바당 뜹충 개외 축주 진부치 뇌맥이 다와 사비 좀셔라 농수제네 심촌도 창왕 규제 수학이 계산 같은 톱독진 디뒤 심촌의 샵된식경 비월 제급 급시 부총디야 치쇼지 개외 축주 진부치 두 개배 냠께 영양가 피발디 수변 치모 잡된라기 구반도 남네 군든도 결월 가주 신체소 착달기 수련 나와제 부규 수남 친부 인시 치 오만 남네 송어 퇴신 추달로 혼다 뒤비 치 뒤인 댄사카기 신인 레네 켄주소 셀모웨 리다 공만 친부 롱기 은바르토와 안베 절비 포종 공 간다 자사소 갸웨 리다 신양 제슈기 중고르스자 청지 규숨 허소 카베 아자라다 머리바 소기 집수와 당제 치미기 남도 교갈기 청외 차도 말와 대표 듀선 은바르 수이때 남라 닌데니부 튜냠도 샤르와 지신발 논진 스시 겐도 시시 주겐 겐원 협세 현직발 니단 대와진의 치기 샬로 교태 생이 링가르 숙샤 장멜타 티네 체 규인 동계린타 도달 순내 주미 규디 계신 예왕기 하조기 듄다르와 다와 교칼기 청외 고르웨 빼윤 기경 차시에 좀 준두 매발 코르소 잠주 유수 직디 남진바 탐제 킨시 협세 예보 니마치웨 시진바르웨 쳔비 킹구르 초두 세신 젠리기 식바 요와 잠키 능시 뉴주 타다 겔릭 수치베 몸살당 제디 림신 집시에 규르왔나 춘생이 비 셈이 강 침부 유 졸라 강당 괴네다 총결다 미킴라 속배 제문네 치산 상기 튜틴 랑롱도 요외 남게 균균 갱바다 뷰주 동외 캐발레 중외 깨지 규르구 당 당연 나 속배 르미 치자 타 예배 남사 요와 더부다 털둥 대디다 바디엔다 두다 겐젠라 속바 추베 치자 남가 증배 양배 판난 토불 치베다 피블람기 도다 교무 생만라 소 리퍼세티 르티다 쿠뇽불 치발레 뒤당와 메베 치상기 초위 착자 리퍼트베 펜준 칭달라 도큐네 셰베 추제 마창메바 라두 토베 세텐다 나슈 자참 초바 셴만소 나위 로스 냠바 메베 체규 겐기 제베 타고르두 사케 니진라 마뚜베 교포모 장기 멜랑완남 치다르 뼈면치라 붕어두 왔다르 교환 엽세기 좀시에 믹기 뒤즈땐레 눈진기 경근 반사 멤버 용수 경반남기 리와 제부당 댐버 제티 춘진 팍배 셈미 강기 심중 예외 키버라 펩뒤기 셰주 진부 띵중기 사다 친진 말록버 릭초수 주버리 세주인인 시시 릭조기 닝부타다 직두 뿡배 듀서 포장 진보 보달리
촘진 인베 세기 침방 템보로 샵술 뜻이기 콜르 제카 토마르 쿠버테닌 남규 자면 공마 딱부 침부 쓰리이다 난기 제신 슝서 진부치 쇠드윤타 링뷰사께 따르에 멘제 작시에장 롱제소 돌규기 공당 템바 미치 끝인진 공벤지단의 제진 대치니네 숭 这是全部的，给这全部起，干粮先给，有张措起。

기란기 고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 지회 치도 영이 타월기 자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 님어 교화탕 탈스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족진 긍중토 동금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사야 약주는 샤다 마 짬부 숨도 마르베 아니
1: 제제 발라 샤마 짬부 숨도 약주 인우추 대인에레 사도 총미 사제 척도 세야게 대비나리아 마란도 서로 토보야 네베 미츠 넘규네 샤마 짬부 숨추베 발리아 인다 모세 수입나 저타 신도 수입나 저 최우리스 셰코도알 대도 돈 약주 총비나 보제다 주마주 처음서 초주 세타 초주 이 두베게 모세타 신도 딘데 망스 최비나 양치랑 그 구수디 이내래 당시 되부지 용그레스 제 코요도갈
0: 요요 다딘상 처음 세리다 신도 나가 좀 탁주 손자

0: 소주 제조 당주 제발러드 레하버 지지
1: 슈잔발라 뜨지만네 히랑게레 체리 스웨브다 신도 스웨브 망스 추나라
0: 요요 보모 타디레랑게 소주 세이다 이드조 치로지도와
1: 어제 니세 내 좀도 치로 체샤 인사

0: 초봉중 초타 셈블링 예봉 감사 타니키나 수고 수련 최니 생고 초부티니 편종 롱칭 인진의 공표게 롱칭 키 순가치람 균의 단심의 감송주 예삼이 돌리 천시 나닝을 균신이 천적인 쇼킨 예지히 다지스 다와 타미마니르 게삼이 돌리 천나 추고 추가바치야기 치종타 나마지 쯔스네 능생카니 드리슈여시 멀어 치종가 제시베 능첸디 세나입슈
1: 집에 가세.
2: 아, 출레체.
3: 초초초초. 좋은 날이요.

0: 지렁기 지렁가 제시베 낭세 리진 히날기야 모튜도 게 지렁 튠줄랍기 규남바타 벤쇼 미마 비준칸니에 바도 준비 천샤 동기 덤규 제베 어렵기 중탄 모튜세이 자샤와 담베 덤규디 헹겔기야 염치시 쇼치 자샤와 덤규 게보 무스탐 주블레 구두수 다니 유박터 유시기 게보 티니 투규상라 메시르 녜로 남라 참식 치시 리버네바 춘디 슝심 창웨 기우유리타 덕도 능규르 야 니브시라 요시 닌시 콩기 토수 차고 미주부터 동 증오도 주토미변의 줄로도 챔바나 토럽도 최지 지교변러 차고티나 튀진기 참송에 바토 주송 토부괴베 간에 잽시 진진지교키 개별가신 봉기 교조타제 차고티기 진벌 링덕기 교시 탈 차고남 진장 토부 중화타 대남 초중시도 로제 장부계회 처수시 거티 다글롱을 미티남 냥도 점치 정통 제쇼 류교 코널리 샌도 머치시 타딘 초티 토르야 코바초 창라타 서도 지도체니 닌캉 하후 튜다와 지제도나 티더부그 이기 베를롱 수비 수든러 코마소는 진내야 미중냠제 초르슈제 콘저타냠도 짐힘 인주 초디 파르기 초가 저외치는 대가 고린이 멍미 구두 제도바 대주 차고 대다기 길러 자타기바타 티네 코우 짐바리아 콩충기 자타기요 원가 차와 자자 진 티더비 네거 수야 코우 링니기 덤치 지야 나네 되메베 대토네 다니 마원이웨 기후시니바 자주미토밤 티네 다타 차고 주부 길러 자타기업지 할리파 무스탐 술빌레 꾸듀도 치바타 개베 년초 속도 동괴비 친다 제디 침뷰르 차고 주부 기제니 꾸엔키 밀랄 동바키시 지 가팝송에나 테마 셴바치 수롱 와시기 녜남 테기 림바다 제제 신토 제지 주무 유바타 미구 추자치 시시도지 다그 참디에 리바타 심바티 제티 육삼샤디 쇠베 균제 할페 달 시잠 제지 심바르메바 더돈 항마지 데바디 메스바지히 시송 심베 게히 게버정부치 기란게 갈 켄도 쇼 지르페 고위 차고 주게 고 텍스바이 시스 양게베 그게 철함도 창버 미구산에 추마송웨 그게 잠토 하부티 지히 시티 심베 게게 게브람치 그랑게 토지거진 체를 조초 다기 미주가 세피 시주바나 게베 룸부시 창시동도 조비 차고 주가 지게 아무르바 창마 기제디 알람도 당와도 거티 할페 달시시 되게 지숨바 내 수자자디 더보토나 교터돈 카마자고 지히 그 게부시기 삼루돔디 티제 동와 얌시체 라르케 차고 티남타 냠도 치다 체를 레비나 시근지지 这下我给不给不什么钱但你妈妈用为给不行给我几天给你往屁松草不约了路日一旦歇吧滚去所恳切滚给对接鱼都口过我你扎下我洗衣给你说不给我住不提那出入手接住自己吧打个一种为一了每天呢对某周给一把娘子也提满公务员出入手的娘子给不给路日来得不行了 出卡里巴塔果然忙没给米提南就送钱送我他可我养他就进追都送钱给了家大滚钱娘都送但你心够长心拉上去我那不滚都妈妈女儿去别给我可不及我钱都送钱先了那把托你各地你路可心马钱了天涯上去一路去去都进把钱 大错就送切别记了给个孤独都提醒我他去年却不就不随贵别个子提得大你清晒开心先别拉到路那样各位第一地名给内路随追咱妈切吧卡罗地狗家切个来他儿位各位就让替你心都念拉不起一把提来心切我提得不大了切吧忙 大给名字的先凭给乔我上不起你几主家这不你亲戚老婆哭哪儿去说谢谢哈利菲大给他们那身边去了可我你滚去伤心可不及为给我洗衣服的大给给别那寻体谢不大给给我看望我洗衣服洗碗多长他说给不洗给亲不说为啥头都给了开的狗天天也给别打了松板喂 ཁྱི་ལ་བུན་ཆི་ཏ་ནི་ཨེ་ཡུ་ཅི་གན་དེ་པེམ་གེ་གེ་གེ་བུ་རན་བུ་ཆི་ད་ཚོ་པོ་བུན་ཆུ་ཡུ་བ་ད་གེན་གོ་ཡིན་གེ་བུ་ཁྱི་གེ་བུ་རན་བུ་ཆི་དེ་དར་ཀ་པེ་བ་ད་ལ་མ་ཆོ་རང་དུ་ཆི་ད་གེ་བུན་ང་བུ་ཆ་ཅི་དམ་སུང་ཁོ་གོ་ཐང་ཏ་བེ་ཆ་ཟམ་མེ་ཟ་གེ་བུ་རན་བུ་ཆི་ཁོང་ཚོ་ཐང་ད་ཅི་ཏ་སི་མི་ཤོ།大吉本阿婆尼，就让真心看嘛会。他家苍嘛，王不言拉米仓为给我留眼睛下大了狗肉。昆州吹到今年，对过不谈，今年龙娃，今年米亚仙儿，也今年纳米仓娃，也嫌今年吹都没不节约。昆州苍妈儿回家前不拆账，每次冬夜给玩的嘴。大吉昆州落雨那么热热心，给不念读书。 天天给不人不起，大堂大概半个半晚多着呢。大米吃着些米，看到土用些久。这下我半堂半等久，大概中午干吧，白给包你丢过我几多钱？过年前半来是学习，创建了八大儿秋大几个三年，扛不下去，出头年年短片，可短扛给顶头都扛大个短下去。 年纪可不让去参加呢，参不加信徒对别参呢，大学时了拼命去养地里，给他们煮一盘大型鱼不同会。快来来讲下去，民宿拼命贴地里的，今年小不快参加过去我趟，俺新参不来是学会讲，老新年都没办法，养地都拍面打瓦去。第二个年初给拍面，可你期待我来开班没去。 年松柏杨快参加半年，杨定期确实渐渐给他们养养偏不难，他随便面的村儿。没心说给我爹，可没吃饭，也没过了账面，总得是胖子，跟住他姐姐看读书。天马平面的让给陈木西了，主子马不有几过年，怎么为啥儿看不说话呢？陈木的怎么会看不说呢？过了面板，大个金大金穷过小气。
1: 去了村支开路拍拍糖纸，厨子提空了公交机，请归送别。提顿开个另一些菜了，那人怎吃没不是需求解决？村部话题哦，各送几种需求，即开了么糖纸，天马儿贴村给各做些，天年上了来玩住。今年小不阿村里，天马提村部为啥来买面板？俺村金村过小给去了村支开队员。
0: 松露嘴巴糖，天堂这年厨子谁不有几这的面板？大村江村给撇过，厨子的空了，下多吃几，提着上，说清楚不归些去。村部为铁墩，躺我前半会儿啷个糖纸？大给江村过小了，亏对懒得买不有路修着嘴。即，绝餐，吃我提来团开吃几年，天马儿天村给来说提醒，俺我开些给拍面贴，亏同吃了不。
1: 今年没有养地呢，怎么没俺过了村里老的七八通的？可有男儿拼命提打了七八，你说呢？其中田木提怎么为啥呢？说清心别，可以动最冷的。年底财木怎么话呢？在年末过班，那么是这老给给。今年小伯参看过去我谈，田木就我谈退让，没怎么话没办。
0: 但是公安前面开一百把单枪是绝不能，可你心都着。前面提，过了张南村，我到村，开几个对面，开百把你吃我三不一百大事。咱们可是要给开了六十开不娱乐，公安前面煤气在送，是什么结巴呢？可你老了都不信，看他前面天没太阳都送。今大个啥来不他，可伢熊熊给过年吃汤节，怎么出去？
1: 怕水被三连切记，可有忙大几段呢？可给可有的大给大了，温州康龙溪、陈溪解决。怎不为铁墩各所建筑区域开了个汤闸？铁马铁都切过脏心，空气给怕多，在出地几面板不呢？铁边温州九厂里铁拖不穷。今大给怎不话？老人七头铁边，可有关门九厂里拖路九边？今大给铁木西我有两把当。
0: 个天，大个准备讲密码玩的。文件长都有别，今大拍卖的，可能民众觉得，那是人民众为他单位，天马儿快。哦，拉米修，拉米修，先绝不谈这，拆除身边温泉男，苦呢。咱们看到了。 tuyantu kubani lakshi timbur dine chudab jor gubi. Kimku shintu ni nyak chawai kar talam pymi ti muti chungwa ni sungche ninsha sungki rin. Tongma rangni se tenchi le meba ti yang sakhe tungke ki lubu semki chudi nindar jinda dingshe sungki kyanku sotsimki lesuti. Kyanba nam sotsim sincham su chemu ti yang jagui dongwa lep chungwe kui sotsim sinlu juba tangji ne temar kui nam kurdi chemu tang nyamto jinda kisar gu. Kui jinda dingshe sung le kyanba riri shin zibu zang shubye ji le rinyi lakba dongbar kindulu. Tundu dagi jungbu pimi tia chelu ta. Tia yang zidung lak ye dokba yinlu mu ngasane shangi daur lingsi na ya. Dagi jungbu ni guo wu du dar kor ni pimi tia shangla chak sha tu chu. Tia na jinda sa zu sung di kola guo gor dong sam ki guri jue gya tang zha ni le rin jue me gui bie so cim gi le na mar gui. Oya chong chung cho, cham tie li du ti rin ki zhung ti xie cham da ka xie rin ji me tu zu na mu tu zha xia wei deng gu xu xio qi. Xiam ya mu tu du ge sa me do li chen neng ge nama ri zu ji bie neng chen di zin na yu bu xiu. Namang ri zu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리체
2: 지겔 쇼베 피지 비나나 바탄 잠닝 사초 카드 쇼베 피겔웅 팅 승겔링게 궁금사 나난 초 사도용 어자르 시베 담닝레 체나 신제 중화 가로체 나 팅데레 칭키 좀지 타 저견 직조 던전어 부이 비나나 바초 테링케레 체나 중화 링내 방주 치메 체 장다 럽드 케베 녜미 녜지 지 윤키 로큐 저름 타 티케주 땡기 균진 지조 속의 고르링웨 더법 트릭 시유 비나나 바초 사사통기 키 능외스 네베 니모니 외동 파르베 루큐키 추균증 메트 년자기 파딘 촉조로 요월 치베 기부 탐바망비 충유타 리베네키 중자식이 니티 우진 디균니 총티 우진 키 익숙토 피게 총네 정루 지균 차보식시 익숙테르 데나 미글 데와타 팀부르 괴르 제바 차범키 뉴캄 테바 규제키 소냠 데바소 투모마인베 케주 망부식 딩유 ngatyu ka tingyur ki barza thang gwende ka ki debri so su che ba mang la thurab chugu chune gyun ki yiksuk tsende ma shik du kyo ne jo yib tewe che war nang mebo thangbe shudu shakbe niti ti gyun tere lu kyu ki pirim tu nyamcha me para tu tanda para sun tu ba ni sunam topke la thang jawe yiken nam ki purab sa gyu la lup gyun kyang be thukji gating thang ka che dap ka la hyu samde lip tu yi na 탱기차를 니티 티균 미념 콩베타 냐바 소르주테 리키 뷰타 뷰신베 니티 티균 키 균진바 수남 도게라 링게 초로 모두 도르디 점지 슈베이나 코니 지루 책동 급제 된주 튼조류에 따와 개발아 니모 총 푸솜창 푸솜 총주 속중 순베 니티 김규 키 김장식도 대답해버타 총의 튀네 직받노라 익숙 디규로 믹세 키 감의 유긴 파문니키 겐더시 핀조기 총을 깨네 니티 로시 장주부터 퇴총 숨다 탁숨낭 장바타르 침바나 니티 지균나 장제 피부터 뷰이키 망시를 띵강 점속지 개외신의 더시 핀조기 지수 장디 무소 나빈냠수 리엘슈 공키 아지소 변딘 규시라 속베 점점망보 니티 지균기 남네 지유베 링에 대진타 풍듄 직베 직신 균진바 망베 낙주이키 메토 도르신치
3: 갤라한테 나름 미니세션 선언도 계세줄 나랑 이네다 니디기 예수 견제면 예수 견제 동결인 비견제면 없다 네네팔 장교종으로 미디 견제면 야니시 표사비 땅 아래 로중이니 사실 좀 로중이니 갤라데 뭐이 갤라 로중이니 된제 로중 봐도 로시 갤라님도 베데갈라다 니즈미 오메 봐 데비니라 갤라 디네 갤라 잔로 로다 친제 디니 소소랑이 니디 예수 견제 티제 데비니라 갤라 달로 숨줄아 침으로 봐라 다 니디세 디갤라 조 디기다 니디기 루규라 시에 갤라 중국 유튜브 발라야 또 그거 달라 중국 유튜브 디기다 벤세션 중국 유튜브 디기 나랑도 어제인데 소유도 내리도 몰라 다 어제인데 소유도 내 정도한테 공랑라야 독규랑 되셔 다 롱직 동숨절 학제로 주 송기 됐다 망책 된데라 송기 나랑도 니디디 당부 피해림 되는 게 찔러도 간네 중국 몰라 니디스 다 니몽원의 종교 되기 니디스
4: 아 니디스
3: 좀 봐 사제 좀 봐 이디스 뭐가 애니 중요도 월 이바스 이쪽보다 니쪽스도 셀럽적 강아야 다 님이 얘기다 이쪽에 얘기세야 돼 이미 전에 개긴지 그랬어 다 옛날에 다 가르쳐 버려 소소 룽비 캐줘라 지금 룽비 명다 제 니쪽보다 이쪽스 순도 월 셀럽적 강나라 이네 개긴디네 직세 다 데데레샬라 다 이제 독스가라 셀럽적 강네 이제 독스도 난 딘데레샬라 조디기니 양즈 배주 군비나 기 비차베 돈조네 로규 닝쇼레 송도 월 다 롱직 동즈 탁제 로규 독송아리 다 데데 송게라 다 이제 옛날로 말에 제용 와도 지기다 로규 가지 친 유명해 다 간제 미지 방다로 되게 된게 여 말에 대 옛날로 망체 기길라 캐원 되게 된데 송기 자기 변주 관계 배지 친구 되게 기라 망체 배지 티사베 주 등생 드워레 배지 샴데 수수 이티니데 이긴게 명다 수수 롱베 명디 인지 미지 드워레 대 독서가를 되든 자기 배지 망체 니리리샬로 그나 nimo tenge reja porang podale na la itupe tenge yo nitupe tenge yo re ite da nitis kani yor bal ta ke ginji yor bal duk ti din chok do dul chik dong gup ti ge ju kengan ge duk da de ge dun di ba ding adu porang podala la ya kenan nim do porang ge renjin ne du le tu bi gun ju ani di shek zo che ga long a chi 대리인 안 되게라 님보 다 슈구소에 이나리 아니 렌진네 등기 세 박중시 이나리 유다 주로다 자상 동무디 아니 되게 반조 박중시 견나다 님보 냠네제비 고급 상무총을 띠 안 되게 띠 아니 되니 마 된제 직동 급제 급주 고직도 대반에 아니 소소 비제 이제 망체라지 견랑의 드문기 교배 검음 팀이 교배 검음 쉬비제 팀이 나 그나 대체 아니 도서 갈래 팀이 나랑도 배제 되고 이 김진이 가래에서 So, Pesha Tanya, the Giladi Matala. That they wish to go. There's a nitty say, the catch with the Ninja Chatris. Then you do it to a catch or a sunky. Yembedal can not teach you, man, say Pesha can get into the shakala. Only you shong that show. Tang Yemish Zurach and Shukum Songs, Annie, Yashom that is Pe Chambuchi with Song to Wall. Anti Bedicala, Nitty the Inzi Mishom the Chambuchi. Annie the Nation and Azuni Tiki Be Inzi Miziki, that Pesha Tangan Triel. デメロジテドワニテツレブタカンギタンジニトゥパタイトゥパセデマシミツレブタカンナトゥツイナリオメイナカンカヨアリスンギイネルタオジンチイデニトゥパタイトゥプテナリシャルカナタイネルニムクヨネタエバクヨネマドドグメブタシェダニディベマンチェベジカンゲナオネタエバタニモジャゲマシミドワラレンデネリシャルカナ
1: 제제 강조 유기 폐계탕
0: 니님 폐비 김치 등주성
1: 랑랑 초응의기 명품타
0: 소로 송보 레진 디니슈 생활남초
1: 다르키기 센시바디니 사두모살 땀내시바디니
3: Pesha Tiangyang Tijure Lata, Pesha Tiangyang Tijure, Renjin Nadun Yori, Naku Yori, Ani Seg Tinjo Yori, Yang Singu Pemi Tinjo Do, Ani Potala Chasha, Dale Lomish Tinjo Yorbala, Yakankanimo Nitiri, Mare Gela Chasha, Sona Gela, Gela, Telabra Gela, Gela, Tenaya, Sona Lubla Shudu, Ningela, Tach, Rispinzola, Shugu, Gendrispinzola in the Koran Kitu, Tango the Tail.
4: Yes.
3: That Gendrispinzola, Tach Shabrimano Jig, Gela Gundula, Yellow, Shitsi. だ、ロジュルンね、ロダチに、あの、ドゥングジョベガンボンチ、ディネマ、あの、ペンペベジャ、シャブジュリビン、ペンペベジャ、ドケサンセジョ、ペンボダ、ペンディスネ、ペンボレ、ガンジュヨリ、ディンジュヨリ、ボミヨリ、ゲドンヨリ、ソンドヨ。だ、ディナ、ドケサンディ、オリジナルドゥネ、ドゥブ、ザリシティビン。あの、セジゴ、ザリニティビン、シングベメジクティビン、アレチェルチャシャンドゥダクナ、ダ、シュングダス、ディベダユシャ、セラゴンバロングトゥキョコベ、ディンディギ、ゲドンバディ、ガダ、 로봇이 안 되게 티브리라 다디 녜마리나 사진간 돌아 중재 냠도고 민코라야 중무염도스도 달로지고나 중무염도 있어 안디 다 띵자무게 그다된데 샹주고나 제요리라 유계동 직티브리라 간 당가 좀 일이 되게 사셔서는 지난 연심민지기 잘랍다 강나를 추고에 빛의 경계 뒤에지도 안 당불샤 니티치 다변이 사셔네 오명연의 시에서는 잘랍다 강나네 면류랑기 그리스도고 예수시 디 나라도 흉이글이야 땡기스도 아
4: 단 니티기 이긴치모데 다
3: 그래 샤람바스키 땅아주 공바디 샤람 공바세요라 다 디와게 나와라 침바다도 월 샤람바

0: ตะกอลชาชาซุนมังชินะคะตุกติกตุกวะงันซุจิงพาคะตุกจิกติยังซุตุกติเจกอรงวาดิบอมบะเจกุบติพายอร์กะชุกัสงันซุกากติตุกกะชุกัสยอร์บะเลสกะชุกัสกวาดิมิงกะชุกัสกวาดิกะชุกัสกวาดิกอดิเลกะชุกัสตุกติเป็นชาชาซุนซาลชาชาซุนซานิลุกตองบะตาสตะลุกตองบะตาบะราจะยูสิกวาดะตะมิงคนาซุเปชยันยงเงมะยิงตุกซุงกุตุวะลซาลชาชาซุนตะสตะดีนุกสกะละจิตุกสติตุกติเนญิปาราจอร์บะเนญิปาราเจจุงกุนมาชุรกวาดิสกวาดิ ตาอะไรใช่ใช่สุนนะอันลังก์ขับบุบิสุนนะลังก์ขับลังก์เสียงอะไรก็ยุ่งเงี้ยอะไรตรงจะสมบูรณ์ที่เกี่ยงก็ชิจงตรงจะที่เกี่ยงชิจงเมียบสิจิเมียบสิก็ตั้งเป็นใช่ใช่สุนนะงานเราสั่งชิจังกูจงเนี่ยชักใจกวาดบัลดินหนึ่งเห็นใจยิ่งเลยเป็นชักใจเฉยๆชิจงเกินมาชุดกวาดแต่ก็ใช่ยิ่งทัดจิกจิกราชดุสกันยิ่งมาชิมเป็นเนี่ยอ่ะที่ยากก็จะทัดจิกเดี๋ยวเชื่อสุนแต่ส่วนสุดยิ่งถึงมาอินสุนนะโอ้แต่ที่จะที่ชิจงดูกว่ dukse kala pala cha shang dukse ten ta di ma tingir bala pala ji ngaz nyu ti ne yembyu sikri yerup chen ji sik
1: les les
0: yembyu sikri wala min ko na yembyu sikri ti pen cha sha sun nya ta ha sun pu pu suk ngaz du sem ji da pu pu yor bala di da bu ji nya ta ha sun pu pu suk
1: les
0: de sung su du wala kala ta cha ne pom chang de sing ma ngaz du za gu ji ta ting sang sang su du ngi ma na za di da bu ji
1: les
0: cha ne pom chang de 차니 로고 트버다 다 로고 트버제 제가 딱 다르와 제가 딱 다 이내는 차디 로고 트버는 야직 때 말링어요 차디 메디컬다 진성 사관한 게 얘기된 전에 리리리장이 니제 시중 찌부지견 되도와 말에 니리디 로고 트버디 야직 독자 리리라지 야직 만났어요 봐 차니 로고 트버이 다 배전 디데샤도 와 메게 뭐 얘기는 좀 베르발 베 얌자요 봐라 근데도 다니 오버추디 당가랑 오빠세 진바등도 전에 코로나 때 독스칼 찍랑 땡거 봐. 다 뒷강바 독스네 되든 꼬배데 칼강바 찍스는 땡 그러. 배데 밥단데 독스칼.
1: 네스.
0: 원딘데 시도 봐라 배. 메 배딘데 시아도 봐라.
1: 네스.
0: 원딘데 숨게. 당가 팅생 가시에게 찍도 좀 갈색 그래나. 뭐 제선 그러지 이제. 오바 주고 면 상가랑 오바 이제 잡았당 손 오바 때 좀 슉 챔프 제도 돼. 파바 슉 챔프 비기르 봐.
1: 네.
0: 잠수 잡아 중도 전에 남장 마세요 그러고. 티 자세해요.
1: 니마 다 그 뼈티 뼈슴브라.
0: 뼈슴브라 샤브라 봐라. 내가 다가 랑라 뼈티지 딘데 샤나. 자세 니마 이나 아디 구리리 승도 걸.
1: 네.
0: 온 아디 구리. 고리리리. 다디 비는 샤샤소나 알아야 디네 바 장덴스 레자 텐야죠리. 다디 비는 샤샤소나 컨트리리야 딩스 팅키 민도. 팅키 민도. 아 고리리랑 특히 컨트리도. 다니디리야 이직 민지가 알아야 바 락자 팅기리 장덴스 그리. 이긴 직진부 난가도 전에 다 이게 낙살렘 봐야 뻥구. 바바다도가 아니 정부 법도 전에 본부 블락자 템바다도가 아니 야진비 수도 전에 야다디 정부 텐샤 배미식 배 제부도 근데 제부래 송부래 쓰기도가 얘긴 게 아니 얘긴 게 야테니 배 야고도 민고라 장대지셨어 안 된다랑 트위스 네 된다 법도가 오메일에 즉 접송고도가 임바제는 오메이게 나로드지다 된다 말이샤 오메일에 나로 거부 된가자서 거부 된가디 오진기 양들한테도 오진디 대변사시아나 오메이디 독서 제제 거부 된가 제우 말 오진디 독서랑 지도 전에 다 편전이 제 베데 갈라 땡에서 커두랑 되기로 봐라 니디디 이지 미지 커두 딱다 팅그리 다 보신 거냐 이네 독서가 딱다 싸줘 독서가 팅그리 커두 딱다 거부 되는 게 뭐 이네 이게 되도 있는 차시아서나 이긴 길럽도 전에 공아 열봐 잠의 공아 잠의 공아도 중어지 다 라고 치중 체는 체 라고 인지 미지 그 디나라 공간 독스 쭉 아니 누구 숨 그 독스 찌르지 아니 누구 디니 인지 미지 그 장슈스 다 딩서 누구 숨 제 루게자 책도 와 게마 안 누구 주도 내 딘데라 그도 와 공간 라고 디나 쭉 누구 숨 그냐 쭉 누구 디니 니 태보다 아 누구로 하는 인지 미지 슈가 마땀스 아니 이게 디베 디가라 차사 차오요 봐도 봄사 봄바요 봐 이게 정보요 봐 디용거레스 누구 숨 그 루게브네 초교죠
1: 네
2: 비나나 바츠와 Sunam topke laki kongki gewe shingi sangbu giruk sojong nangkubi ngakchu samu namnya yile songne. Chiru nito nishu lu dawa tumba ne song kongki nyamu zonglomdin ki nyeti lukki dianshu gigen ki genkorbutan ti rin kongki lorar chuzu chukju ri kuyi tuzu jedi loma chotan yiksu la gashin chewe gigen gar nyeti gir lukyu tan jitan so lamne. Tabara gelup nyeti lakzam sojong cheyu batan nyeti tigyun la rangya pewe giruk shi kong tang nyam to chali nanshin yu.
1: Kala ngima tangtong ma kengen ten nandiyo zba, kala ngina le te rewa chenpo chenang mito.
0: Ta pe rewa shuk chenpo chenpo chenpo. yonam mene cha zang rang lab yo lo shi di la nye zi mebe yo wate gyan la mene kaba tena be yik tiga kaba dante shwe be yin cha zang rung yo nyo gu zindang yin cho ne cha cha lab cha gyan la rwa chenpo cho tabe di ka la nge yodo cho ke rang la be lab yo pomba kang cho sota lab yo song re ta rang ge be de ka la diba be yin ji min ji ke rang ki kitu kaze yun cha zang lab lo chi song re gyan la dinde song ge
1: tanda gyan la kina kitu so jo na be na kitu liya di ta kan de sora kye ju rab di kan de chi 건데다라
0: 땅 아래 있는 신의 결라다 좀 전부지 전부다 동심이었지 다 동심이 있었네 되게 용해 민두가 다 딜레야 가신다 동심도 여차비 쉬고라 되니 저런 예리신 야제도 걸 빼 개바도 그 남인 균이메오지 되리지 안 당부리스 그러니까
1: 내진 나 단다 그나기랑 기 접전기 잠자로 걸걸이네
0: 다 에 잠자 됐다 주 디기다 배가 가서 좀 땅 아래 배 아래 다 잠자 약슈라 되다 소전된 건비 개동 붙이 TV 다 디니니 슈고 표셔체 아니 낙자디 얘기랑 랑조 배배 낙자랑 소여비 낙자 낙자 나고디 기 이티세 시티세 기 낙자 나고디 게나 낙자 말이 있거나 말아서 배배 낙자 요리 배배 낙자 가서 소 가지고 그래 그러나 소 가지고 여러 제마 소로 와래 딱 낙자 딜 이야기라 다 신 조마신 여러 번 신 조마신디 자부지 굽도 카부 아니 자우자도 죽도 겨우 봐 디와래야 매겹 조마신 안 뒤 도도 마 법지 안 딜래야 룩 레버디 최우래 그러나 양 최탄의 타베 지금 거 말이 다 맞으면은 양 지금 거 말이 다 저로 녀보지다 안 빙디기다 저를 뭐 심고래 다 대처가 되고다 소소다 다 가르쳐 그래 이걸 지에요 아마 소소다 맹아라 그래 다 견나게 맹아라 본부 간주서 러브로 봐 소소 맹아라 그래 안 디베니까 시어버지니 제디니 다 견나는 건 안 좋은 의미시나 나고 나게 하래도 봐 나고 나게 하래도 봐 견나 나도 유티드네 다 나랑서 배배나서 직 소유체 슈그딜이야 그이체 다 나랑서 나고 나게 하래 뭔데 제주도 레버트고 김진지 지어 봐 다 디팅생 그 직 비지 편주 지에 dinde jesu tu ani nakta na ko che pa yig ti tu den se ji ti tu den se ding sa la ko dang ji ta ding sa bu xie bu re xia la ta zhe ma xin se gu de zhe me re du wa gong gu le cha xia su ne xin da zu gu zhen de xia ani du se ga ge le se re xie ge su tu ani ko na me du su ba su ne kali kali le na ra zu shu ma pa me su ne se kali kali xie yong ge su ani ko ran zo su ne ya ji na ra zu xin yi ne wa de ka ba lam san zo zu ge ba xin zhe ma xin se de kali kali ma da jun de xi ge me du ke zhe xie bu zhe du 아니 드러미스 또 드러밍 알아서
1: 드러밍
0: 드러밍 이게 코란을 드러밍 쓰게 하시는 거 공부하게 드러밍 쓰게 콘서트 쇼면 이만 이제 공부를 드러미래도 가 다들 신기 시작도 시험에 총장 그 도와도 쉬고 전부 도와 신 알아서 신뢰야 도시 쉬고 되면 신 독스카 표비나 도와 매자면도 신 드러밍 쓰게 계속 쉬어도

다 송장게 먹붕 쳇텐 제제 리 눕대야 가르케브리스 미드디게 힝자베 참르레드 잠바 예윤기 네 디킹교 미카실이야 핑치디 소선들 티어주브리스 송장게 핑치디 톰다가 람사야 라니 마미디게 치시갸르주니 송장 오메 핑지 담샤베 타바쯔 돈도 핑지 야교기 교기 구그나롤 치제 아니 핑지디 준변내려야 샤니 송장게 핑지리야 구차색 요레스 핑지레 람사초 군의 슈제 가르셰 요레스나 나이비

0: 진대 제가 윤두 삼바 주창만 능추 점탄래야 파 던사브레스 다가 예배 요 말라 미디게 통야 매자 콩도 첨부 산네 다가라래야 규중구 대배 슈구데 다 미다 다디게 치제 파 말로가 미춤브레스 군진디게 남이 격신 링제 아니 심투베 젤이야 내주년세 슈베다 다네 리딩 카르손리야 게가 담브레스 송장다 카르손 나로긴 군진 용조 가군이바야 수가 요네 링전 투브다가 송자 소소랑게 링전 담격이 아니 타고트 다 대치연이 미디게레 셰셰단 니 기란조 마큐 진둥바 구셰브 침부제제 리간리아 덴디슈스제 셰비인데레 기란조 수민딘데지야 가리인바 두스게데 셰브레스 링전게레 다 소소 쳇다 담베 그딘디 네 하고브 제네 구샤 제니 토세나 슈요레스 송장게 찬루 쳇두자마 코다라다 단제 아니 지간리 야텐디 슈브리스 가르친은 조두 잠바 다 디니엘의 심교기 핑지디 랭샨 출링긴 군진리아 교류여바디 링정게 통부리디 링정게 깨치가 계셔요 말이스 핑지 링정리아 아니 군진 차가다 송장 군인이게 남기 첩제니 룩베야다 케바다 담바 누구 제니 신구 대구 영야기 두주지 고대니 계급리야 시슈치지 여장 나라서 대한 저 체대 잠바 까당린 지야면도 신다 기외 요마레스제 카들럽지지기요레스 송장글에니 카들럽지지도 잠바 링정게 다르시여레스나 나대대니지바 이내레 아마견고다 녜산달라서 창물로 계사 여장 던다디 계시 슝게 하고 위나 콘스덴데 마스든 그리 재산 근데 제는 가이나 두스게데 셰드 잠바 송장게 기란데야 독데 나고메 두가 나로리아 만주 코나주 수가 진제 꾸엔돈베 기란리아 진비슈죠 두스게데 셰브레스 링젠게 군진 기란게 시균딘데 나비나 년도베 베트칸스 두스게데 셰브데 자니 거진치스제 슈브레스 타가게 가르시게 요레스나 다 참물로 덴지기 토르샤미야기 저지지시 두스게데 시요레스 산이데 군진디게 촘진 나로리안 돈좀 제제 창 톤드자바 송장기 아니 다 호연조기 문지 담아디 컨데지네 더르구기 유메 콜야 주두 제브리데 탐시 야가 가게 진이요 마레스 급두두 잠바 식타야 당롱게 야 란제 심몽군네 탑치지 던데유 캐드 파바 고진지다 니 아주 디춤부이나 문지 첨된 담아디조 더르둡그리 두스데시에브리스 우슈조게 분조상보 고츠노 근데 지베지 지고야다 기랑 아주 디수레 두스케데 게스티드 잠바 아니 당롱게 데데르르제제 아니 라그바니 너마 자제 우용근 돈르자네 고츠노디 근데 지고구 유메다 미티 수이메 시에바 임바리스
1: 갸푸 규리 푸토 므송웨 중쿠 차젠 쯤종 시야케 충어 뜸규 시체 잠추디 군키 녜왕 국베 규르규르지

0: 타셴니기 요치구구 예바디 안돌라 송낭마르 발라 티구구 예나 푸이 거의 영주견타 푸이 퍼이 영주견니가 단된내급을 야이나 폴라 타셴니스 예외 다차베 쿵수 예바 다차베 쿵수 샤바르 발라 타이네 푸이 거의 영주견타 푸이 퍼이 영주견니레 다당 타셴기 이와디 여르발라 티이나 다당 타셴이라 이외 다차과 임바 낭제 유민이기 낭내 낭제 유바 임베 딱 이와디레 토두 루알라 치다 딱 이와 니라 치구구 유베 코든디 나돌이야 대나무 루알라 도디니 슈나 루알라 가르숭과 르베스나 당도 푸이 임베 가다 파사 시라 진주 낭제 유메기 차네 작신이라 이국으로 해송물에 예당 이루에 근대대에서나 푸이 거의 영주젠탕 푸이 퍼이 영주젠이라 낭제 유자 다차과 차과라샤 가바 니라 영주 매바탕 타당 사이 타젠 이번 남디 다 낭제 매자 다차과 다시 한 번 거의 영주견이라 고국 요르발라 세상 두제 가르에서나 나타베 타바 디르발라 나타베 타바들에 세상 나타베 타바레 자신기 이와 니기 딱 이와 치국 유바디 대낭마르발라 또디나 기부럽 딘 타숨기 딱 이와 치당 치루디 안돌리야이나 대낭마르발라 니야콩라 폴라 기부 렌딩 타숨기 딱 이와 치당 치루 모두 슈브 돈돈이다 무디 칭제 이내래 까네세 멜론 이내래 다가는 신기 시두 셰롱소하게 공부 시조탕 딱 이와 치두 댐바 능신 야지 부게 룽팅 삼바보 남라 모두 슈브 지인 시야 다 공부 시조 타 대바 제시 균당에 타 대바 딘데 망부도 这把卡几个男人呢？查把送你南天探子送呗，浙江的，可肯定是连一个月没过了，起诉咱们没送么钱钱，破了几部认真，他送给大哥一万七块钱是送钱，他个被下不停的，俺忙不多，乱了。狂了俺都几度个彻底，他妈他们的，对呗，全点把了九百钱是这些汤我都输不得，这把忙不几个拿了的。 두배턴댐발라주바켈림바캉시라다두제턴디양特地托呢下不停的读完了同志们们俺学了家具皮革农村三百八拿了我的学不咋么样俺空多打查把送你南天唐是送呗浙江的了开白凶上了呀叫不定拒绝肯定是可怜古古玉米门禁肯定是七古古玉米个天了呀那我对他 这些的，嗯，修改七八页，大一年开始呢，这些修改的给嘞，全了那把他妈那把看样用些个的，家就比个农村三八八难给，嗯，朗读难了这个的。
1: 新疆那么做，公共上，当代天南最新新八天呢。 平壤龙津年轻猎工培根龙津鸡龙津六七列前线，列前点囊平壤六大前面给人七亩啊七零多几拉年，培根大嘴一边过了七零南新月边，新南月秀。下面呢，破了几部人民他送给一娃七贵族。
0: 空了我的书本能行，空给一娃铁大了呀，俺都吞尊给，别着急，嗯，学会书本，那呢，别那啥疙瘩盖的，见到的叫卡萨叫，头我疙瘩的站那着抓卡萨抓，头我疙瘩的扎起个这卡萨这，他可能行给婆我疙瘩的拉卡萨拉。 다가나신 카정모 키 가사 키 라답다 다 가사 딱 다가나신 게 버워 자십주 주 가사 주 버워 사 가사 사 버워 상압다 아 가사 아라 소바 디게니 다 콜랑 오드 슈베 부이 거의 영주 세이젠 슈베 리드르 와라 디나 가스나 기부런딩 타숭 나네 기부럽르 와라 양안조 베차샤베나 버워 사갑다 가야데 교 파사 교 사갑다 가 파사 급 사답다 따난도 또 파사 또 차 파사 첩 버워 살랍다 러 파사 러 버워 산납다 나시주 누 파사 누 버워 라답다 더 파사 덥 더분이 부이 부이 영주 세이 젠게 남바샤다레 디니 공동어도 슈베 난게 기부 딩딜 와라 양아도 빼 무지샤나 디그레 사갑다 까사게 사갑다 까타게 버워 까하까 버워 까바급 버워 랑압다 아사네 버워 사갑다 까십주 구사구 버워 라답다 따사대 거워 자타제 버워 자하작 버워 자타제 버워 라답다 따하 따라서베 빼주 대단히 가바니라 영주 머슈바 탕 타탕 사이 타젠 인베 기부 타마 샤다르와라 샤다레 다당 탁신 10월 주주기 코든디 땜백급러 야이나 가네세 멜로나라 셰미딘데지 숭버데 푸이 거의 영주제 기부 럽탕 푸이 파 영주제니 기부딘 가바 영주 메

우주 다 제바 배탕 제제 나졸리 야이나 모두 다 제시 나모도 와라 리제 디나라 네 차바 숨니 낭제 탐스 숨베 폴라 기부 렘딩 타숨기 따가 이와 지주 골라 숨베 치간 디템베 고등 골라 야이나 모두 다 제시 슈베인 리젠 치메 나라 네 무투제 진주기 모탕 진주기 머니니 낭시 십도 죽주 골라 야이나 모두 다 제시 슈주 유베 가지 표걸 농진 셈버버 남게 뒤도도 세나라나

0: 한다니 비진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구르
2: 셈바블힌게 공감사 샴라 제세네 까망에 생구르 년춘 슈인 탄데파라 종용수 림카 미마 튜소키 겐주캉타 튜미 지두서치 최고항체 솜동 시결하 창춘세네 튜메츠 팀신 겐주주규라 겐린 뉴덴 제규 렘카 미마 튠소 전주제 데마 넬레 니모타 튜미 튜덴 섬제 겐주 비엑사 토담소키 렘루 락타라 튠교 제티 신의 미마 튜소키 망조라 셰슈 호르다 주신 유시 니듀 란견 총키 쳔바망괴 냠제토 더 란견 총키 맨주 수룽 튠기 레니 베주 더규 토담 제답시바 빠짐 제바타 쳔바망괴 냠토 튠기타 레니레 겐젠 베주 제기 코제 셰볼 캬베 따돈 말라직 뒤주 인신 제답티 뜸바티 사듀 맨주 수룽키 제듀 따돔 렘루 메베 동작강 유시 니듀 사르괴베 편조 남탄 초반이 시도 제벌시는 밍아라 야선 겐진 겐린레 튠 쿠림 데메 고네 뼈신 유바타 딜레진데 뜸만네 제바파라 사자 콩가르 게진 남탄 키 응바체나 뒤된 남주 텐 체직타 동미 뒤제 학삼 당네 주베 겐진 치체 메딩치 갸다 숨줄레 계수 유시 니듀 베웨 능주 총기 키 영원 초베 야자 군비 젬송급 주바타 정미 망수 직내 요구 들규 퇴진토 소종키 딤주 체니 계외 야자 군부 강직티라 니제케 직타 숨추 세니 니니시 점니 센도 사르슈 되유시 지제 니슈 초니니 싱만 나체 깽카 말라 송종치 베 계지 니무시 사르괴 베 계금 나서 주인이 시도 쳐버시나 랑게기 싱만 나체 키 자균 지진 숨제 책동 뒌제 생바티 뒤럽디 퇴고레 자자 십십시 판니 zemlin to xingma nakse ki jia qun yun du pa wei ge ge mung xie ki che xi yin xin xingma nakse ki jing kam cha zang xin ta jing yun na ma ren xin suo ki ni bang yun se tuo bu qi qin yu shi ji zhen ni shu chu ni sa ge bei ge ge pi ju wu lian ni xi duo qie ba xin ne ge ge pi ju wu lian ki zhong yang yun zi nan ni meng yu guo tong ju ji che ma de gu ji che ti guangdong xing ji ki

0: 제제 야즈 추디디 교드 셈바 수루이 제드 차자 철루이
1: 제제 야즈 추디디 가도 세세 녜디이 곰도 세치 뒤지이
0: 제제 야즈 추디디 치라 주디 따부이 낭라 뒤뒤 띵부이
1: 제제 야즈 추디디 켈라 추디 짐바타 이게 탄와 짐바르메
0: 日节假节秋地

생각나면서 걔랑 크고 쓴배 공무 들대야 이는 다외 워도 지고 휴제 나성기 대쓴배 자원망다지 이를 콜신도 갑시 다디에 출래 아 내지 카시에 삼도던드 이를 좋아 짐보다 양 자와 카시에 챙스 집에 급리네래 섬라 끊어시게 신도 갑시 강다 급디디 걔랑 가규제메 대든 망다시 창의실

생각남초 다 데스인베 차와 카지리아 기랑기 캉르타 괴부딘전낭도 카우시 다 이내래 농교 제비나 카케지라 펜범해자 딜레 나나즈 고디야 데제 정류르 닝르타 베더 훌준기 쇼송딘제스카제 모투디 듄도 체토비나 대다기 데송기 슈르뇽웨 기랑기 주티제지레야 그딘스잉에시

0: 场，咱们啥子人不难比呢？要我是找堵了。
1: 当然的，地马在去让给吃亏的忙咱们去难比呢？去让有股数里面为谁了？难闹真气没记不起，要的用了。
2: 那么就来。
3: 老，
2: 他看了呀，去让给可能是坐些地铁，堂堂的些个那住，他嗯出来那落了呀，学车的日堂，他停车几个个那住，他明吕布可为女主看着可是不起个浴堂，像开始提到不，出去的个忙茶不赢呢，像米地堂里呀，女子看着苏玉不拉说个天里呀，他我就舍不起在那算了，
3: 忙
2: 死，像个那住，他明那么个地基里呀，热呀切都，他明忙不起工来吃下面呢，像出来那落了呀，强大的呢，没得米容为，他出个也不是在这里呀，可有罢了，
3: 那是，
2: 地震一地怎么强大的呢，没些呢。매도 미롱아시라 야랑지 푀디도 부르차스미니레 창디르응은 베카레스는 창기 징네라서 망다지 요리 타이네레 세리 큰로시기 비네레 자야메나 장을 큰데지기네레 레괴차타 카레스는 셴베 찬니자직 대윤디자마이네 따디 오이신 참바타 딘제지 나야디네 개첨지레 섬기 타 삼데이네레 남줄랑은 이게 무튜네 땡게 소야다 창라 통제디네 큰도 개뇽도 땅고야 딘제 탄저와 유베낭 도시 땡게 소야 냠제 쇼이 장게니 怎么领托了呀？强沙年中啊，为给个子一木堂，强沙东亚地呢，出门军点给作为空袭起来有要热。但强沙菜人不同啊，他有了军点给可能是东南亚地呢，开始不只因别过去，但全国顶着是端那下。强沙去在旧住居所地呢，清举隐形。强沙忙不动兵呢，请把亚那不属于不怎么些，全部清举球队等堂堂的行成呢。这呢，您看不着在那所成为您个顶着给军营做事干营队怎么呢？没肯这几一兵。내래 다 창라 근도 게이는 최야 뇽잠 타다 대회 마취민의 약수 리세팅 되기다 최고도 난동안
3: 러월
2: 대회는 장르사도 총미소야 차수민은 다사도 총미소디나 비라타 내장딘 제 주요지 튜모모인 베스 동기 굶시 삼야면은 초아기다 다 좋아요지라 사도 쿠리오월이야 수롱키 뉴슈 중마와딘 제 진도 잡아이는 미남예도 다 우케 라비도 잡아 토간 쿠토 창동의 급수 청주키 지세 치교수 동화타 그래서 나 영롱키 세준 치료 단지는 창키 실라비오지라 다디는 안나주 튀경 소화나로레 신토비지지샤 제도화라
3: 시자
2: 당 안나주 스바마웨 그래서 나 낭세서 구딘제 레비니키라 다 비라망고 취비네레 레라보시아 맵타양 안나주 사튜네르 갈레드 잠바이네 차라데스 취비네레 실라비 차주도화라
3: 시자
2: 다 신양 안나주 사튜 쿠기 쿠리오 믹스 딘제지 임바타 총미 균댕기 소회 취리아 루캄키 추셔제디 中毛啊，听这些吧。提醒人呢，雨人必然缺把电解呢，金牛头在地呢，忙都清洁，绿看不呀，金牛头为长内包围，人个听这些呢，就住个幺十八了。
3: 是。
2: 头看可以给出门催呢，强通在地，金牛都当呀他，年纪了呀，强举通在地呢，开卷个嘞，买给呀听这个，可能是能超过听这，几段拿下了。
3: 那是那是。强人出兵的殿堂里呀，偏到每站到强人里呀，全进去一趟，都总前边沟里呀，强人用咱们出不当，下面呢，强人帮我呀，地开枪是断了。
2: 我那只想，
3: 每日日千举的水土在里呀，开把越战，没看见强人牛牛的马出兵呢，马出兵能确定这通断了。
2: 是啥？
3: 他被拆散的我都马干起来，谈死猪来呀，说给能确定这断了。
2: 眼
3: 看见千举里呀，没出不起见，全部脱了呀，给能确定这同样断了。
2: 当然了，
3: 强人的忙不动兵的吕鹏里呀，女子全部贴。是咱牛西滩铁西给他迁居的南坡不滩，迁居人行去，迁不草药去，南中西不马塞，这几位隔离呀，迁居人行去，迁不草药去，南中又不停这些下了。
2: 那是，他狂了呀，那么就拉起来给地拿了呀，松叶地那个男主几个团的水平呢？脂肪肝糖糖那些个男主肝硬化些呀，给那是顶着穷拉不住腰的时候是吧？
3: 他当然下了，全家忙不去年催我那水平那天干亲爸女子说的，我男主年些塞不起土团了。
2: 当然这下
3: 了。天马赛没赛给没错，这么谈，出国那么暖心呗。俺们俩去我那去边呢，你把头去将半个月的开什么西拉这段了。
2: 嗯，那是。
3: 好了，年前被隔离呀，前日去边呢，去将牛牛来去买边呢嘞，年内给出国给差了呀，六个月的塞不西拉点拿下了。
2: 那塞了。
3: 开始拼命给出国那么暖被隔离呀，很多去将去边呢，前去给当然做年内给出国给差谈，十八日暖些月点拿断了。
2: 那是。
3: 岂不谈六穷男差龙穷心。别干了银子，但我能做绿皮囊老给。退伍能出所做很多人呢，退伍仓库没买起，妻女的提名去，但我能做绿皮忙不起，很多退场名字。第一个里呀，强人多米呢，吕布里呀，女把哈将全部越战，这么谈出国那么暖心呗。俺们俩最爱的徐斌呢，杨铁外江，铁铁里呀，你些三不是给难解，咱这三不怎么讲，他却能就没。

0: 정부정 처타 선발행 예금 감사 단기나 최고 수량 최니 생구초부터니 편종 롱칭인진의 공표계 롱칭키 순가치람 균의 단심의 감성주 예산미 돌리 천시 나닝을 균신리 천적인 쇼킨 연지희 다시스 다워 타미마니르 계산미 돌리 천나 추구 추가부 치약이 치중타 나마지 쯔스네 능생카니 드리쇼여시 멀어 치중가 제시베 능첸디 세나입쇼
1: TV에 가세.
2: 안 틀리지.
3: 초초초초초.
4: 좋은 날 가요.

0: 前部 TV 影视 也能呀, 明南기 투럽기 부교 TV탄 둥괴발레 고대규여마시 자주 매발 고내대나 영이 폐계기 고급상부디 쇼조니시
1: 광남비 로주기 미리기 머리비 미버세시 지경기 상황 시도치비 고무치유

0: 이 토담 체네 사자카키 교친 그거 실수 더가 따라 별리 루트 규지 제바타 뉴룹낙도 실수 총로 지규 토시에 당내 최종 지지규 레뉴 남창 전주 체제 레친 유디케 레뉴 14규 별리기 실루 코트 덴보 용어 차치 안초 소비 주시 리지 체 유치 숨바세
1: 펜조 상규 냠장
2: 제 초시지 규자치베 파낭로칸
1: 롱코망초 로고치베 실키디미
3: 샴라 싱귤도 류카치 쇼킨 사고베 테스청결 동지주니 신도총신탄 딜리로테토 테스청결키 사고이키 트윈키치볼 Gwartongkyur ngabki gyechul hachimutin, rinkong la gyuwa mibar chachan hizi na, tui songkli gyaja chokji par kyubche. Chonggyar yongki zaychun webu si song songba Gwartongkyur nyege sumchuli gyawate, tui songkli gyaja sumpao ta, parse gyayongki chanyum chusele gyaja ne ji ta chengchung sumki to kyubbe, bianchur dento likpe chung kyubche. Nitu, toko chonggyar ki nyerwe nyedo nisa chulhe, siri da wangki ceci lakren darne, sirim tu shibshu chubi chepo, nedong ta gyaca. 生日,聪明,穿结束总讨去诉表他,西去切西塞之所以能团行黑,托三他,切里切三,前些能被切里起,切点前起歇歇团王,虽推马拉对天,西林图国去学习中黑,西林起足去他,当动,学习切军小姐行不成。你推,你这穿结起,梦想拼别莫名里团去起,将对被马车,旅行别唐勇气,穿结没冒面看他,娘接托,马干哪,问给面具切别结果表他。 结果被预托免去起来开备文件免去他先看不住他随着电堂起前里开不得细节车站所起是不是主播马赛文件免去起录制来的对内根据免在他电堂车站一起前内不利给免去是不是马杆拿主票不成你推生日送起地亏给来团被来主票团前多人要他蒙西写着九连他来主票年前前头 九二年得不及规矩前天，得亏给雷团被失去他，日常个梦西他，心里追根个卷他了，是不借钱学不着。你推，抢到创业可入秋季，忙片的秀色彩，我说交个错不他，色彩天，刚不就爱雷秀失去彩色心态，他想他创业交给去，却空用手，却不得当天，查到个人女来对他，陈明天心里色彩松透这位失去来对中天，雷秀失去空用了，却不借学不着。你推。
0: 在于从去贴布那么出当地，出街去他，色系给女子过十七八斤。他听给过十八浪他了，这里送给你上学不他。昨年他过十七八三空他，看上他，就九九，一点不能去上学去。这些他就吃不够，总体昨年三空给，南国来团去南当几千年点不学不成。三八五零年，天天平均三月两差里成去，总是经过啊，阿西罗拉他提前中个了。
4: 是不是前个南看，他个四零了？这不结束南看，前不这些了。年终收看，电影了，他这四零接应。天天平均三月两差里才年终收差。

모두 내 터미네야. 아단스 쇼헨코네 감사. 괴비나 어디인? 드링양 보내는 레전 상부의 규제. 괴비 파유 시기즈 총기 하츠종 핀조 링샹 시규 총주 난의 쇼유베 아마라게 조 체베 빈지 남링겐 량피규타. 하츠종 돈천난 신유베 메비 체규 춘지 토베 우란 남링게 총야. 이내 레샹기 송시디 투지도 표근인 시 손나샤라.

계란기 고수디 단탕 고류를 송겹치의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균강 곰시님의 교화탕 탈수 사무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쪽진 긍중토 동금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어머 창문을 가도 야이나
1: 네세
0: 이제 그 기둥라 셰치다는 되게 벨라
1: 안 지그래 그냥 계속 시간 찾지 나유나
0: 지나토기 일러사 다시비 쇼가 땅낭비 년들이 못다 룽들이 온게 보셔모 셰도 땅주 셰디
1: 안레 레세 롤로 터세나라
0: 다 셰디 아구세 그게 셰드 동주 가브라지에네 셰약 춘이 용미도 해
1: 네세
0: 먼제 제땅 아니 제외께 와라마중 년지 멜로나니

Samablinje, Shamla, Penda Tube, Tse Jupita, Jinda Dunbe, Tse in Shugen Yinki, Namshin on the Shuin. John Minzi Kangelo Duna, Penda Tube, Tse Jupin Yinni, Reza Mimata, Retro Dagar Chundu, John Chemichu, Trujin Chua, Jua Wangbo, Duda Namche, Tipta Remuki, Lala Chalunkro, Temu Tipchechi, Temu Tiptachi, Lunuta Nubjan Gula Lunjinkro, Changsha Tan Shaluku to Lumbu Dangshi Kuyubta. John Namshi Legun Dang Namshin on Dena. Maung Chosun Zepsina, Tiling Temo, Ningitan, Logel Hugu, Nariki, Shirjutan Hugu, Shizi, Naju Nuju Chesu, Chapa Chung Pubu, Sajaka Chila, Chapa Jung Pubu, Tetu, Metoki, Sabamawi Sachara, Chapa Chimu Pubu, Lazatan, Loge Ujutan Shirju, Naju Ujutan Shirju, Chamdu Hugu Chesu, Chapa Chung, Jugjar Pubu, Timiji Sachara, Nam Tipu, Sanin Ningung, Ningitan, Logel Hugu, Nariki, Shirjutan Hugu, 시제 넉주 눕주 제소 체바 중어 법규 사제 카치라 체바 중어 법규 사사탕 소개 후주 탕 시주 넉주 의주 탕 시주 참도 제소 체바 중암 주자르 법규 디미지 사차라 남티규 제제도 샴라 랑종키 총기 탕 총대 조 카치기 남신원의 수호인 사사라 점어머 부코규 吹在马雪昂场聚集堂吹在托雪昂场你在住不了三柱子这么么不可丢吹在马雪昂场聚集堂吹在托雪昂场你在不去不了那就是这么么不可丢吹在马雪昂场丢堂吹在托雪昂场就别不了这一去了吹在了可丢吹在马雪昂场聚集堂吹在托雪昂场你在丢不了你东去了这么么不可丢吹在马雪昂场聚集堂吹在托雪昂场你在丢不了三个后了这么么不可丢

0: 사야 약주는 샤다 마 짬부숨도 말베 아니
1: 제제 발라 샤마 짬부숨도 약주 인우추 대인에레 사도 충미 사제 척도 세야게 티비나리아 마란도 서로 토보야 네베 미츠 넘규네 샤마 짬부숨치베 발리아 인다고세 수입나서타 신도 수입나서 최고레스 체크도관 대도도 약수 준비나 보제다 주마주 처음서 추주세타 추주이 뒤베기 원체탄 신도딘데 망스 최비나 양키랑 구수디 이내레 당시 되부 중국에 세코도갈
0: 요요 다딘산 처음에 세리다 신도 나가 좀 탁주 손자 소주 대조 당주 제발러드 내 하버치지
1: 슈잔발라 대지만네 키랑게레 세리 세브다 신도 세브 망스 최나라
0: 요요 보모 다딜레랑게 소주 세이다 이드조 치료지도와
1: 어제 니체 내 좀 더 치료 체샤 인사

0: 위인 빈나 넘버 2 테링케 레체나 중화 링네 방조 치메 최 장다 럽드 개베 녀미 니티 지윤키 루큐 르림타 티케주 땡기 균진 지조 속의 고르링웨 더법 트릭시유 빈나 넘버 2 사사 통기 키 능외스네베 님은이 외동 파르베 루큐키 지균 르미 최 년자기 파딘 촉조로 요월 치베 기부 탐바망비 총유타 직변내기 중자식인 니티 우진 디균이 총지 우진키 익숙토와 피게 총내 정록 지균 차보식시 익숙될 때나 미글 때와타 팀부르 괴를 제바 차범키 윤감 되바 규제키 수념 때부서 투모마인비 계주 망부식 딩유 나디 가딩규르키 바르타타 근데카키 디브리 소수 제바망라 드럽주구 춘에 균키 익숙 천대머식도 교내 주의집 태외 채월낭 메부탐베 슈드샥베 니디지 균테레 루큐키 피림트 냠차 미바라 튜 탄다파라 순투버니 수남 떡게라탄 자베 이겐 남기 불업 서규라 럽균경베 독지 끄진타 카체답 칼라휴 3대 립두이나 탱기차라 니티티 균 미냠 콩베타 냐바소르주테 리키 뷰타 뷰신베 니티티 균키 균진바 수남 또게라 링게 초로 모주 도르디 점지 슈베이나 코니 지루 책동 급제 된주 튼조류 다와 개발아 니모총 푸솜창 푸솜총주 속중순베 니티 김규기 김상식도 대답해버타 총을 튀네 직받노라 익숙 디규로 믹세키 가메 유긴 파문니키 겐드시 핀조기 총의 견해 니티 로시 장주부터 퇴총 숨다 탁숨낭 장바타르 진바나 니티 지균아 장제 피부터 뷰이키 망시를 띵강 점속지 개외신의 드시 핀조기 지수 장디 무유소 나빈냠수 리엘쇼 공키 아지소 변된 규시라 속배 점점 망보 니티 지균기 남녀 지유배 딩의 대진타 풍균 직배 직중 균진바 망배 낙주이키 메토 도르신치
1: 갤라한테 나름 민세션 선언도 계세줘라. 나름 이네다 니디기 예수 견제받지라. 예수 견제 통제림 비견제받는다. 내내 발 장교 정도 미리 견제받 양이 쉽표잡이. 땅 아래 로중이네 사시하지마. 로중이네 갤라 때문에 갤라 로중이네 된지 로중 봐도 로시 갤라님도 배대갈라다. 니즘이 오면 봐. 대변이라 갤라. 디네 갤라 잖아 로다 친지 디네 소소랑이 니디 익숙 견녀 티제 대변이라 갤라 다 로숨 줄라 침으로 와라 다 니디 세디 갤라 조 디기다 니디 기 루규라 시에 좀 갤라 중부 유디 발라야 또 고고 유달라 중부 유디 디기다 벤 사샤네 중부 유디 디기 가랑도 어제인데 소요도 녀리도 골라 다 어제인데 소요도 녀 송잔데 공랑라야 두규랑 리샤 다 롱직 동숨 절학 절로 주 송기다 다 망체 된데라 송기 가랑도 니디 디 당부 페림 된 이렇게 찔러도 간네 중도 골라 니디스 다 니몽완이 종교되기 니디스
2: 어
1: 이디스 로가 에니 종교도 월 에바스 이뚝보다 니뚝스도 젤럽다 강아야 다 니미기다 이뚝베 이기세디 옌베전에 개긴지그리샤 다 옌할레 다 가르서 소소 룽비 체조라 지기 룽비 민다 제 니뚝보다 이뚝스 송도 월 젤럽다 강나라 이네 개긴디네 지그리샤 다 데데레샬라 다 간지 두스갈레 젤럽다 강니 간지 두스스도 나 딘데리샬로 조디기니 양즈베주 곰비나 기프차베 돈조이네 로주 닝쇼리 송도월 다 농직 동지 탁제 로주 독송아리 다 데데 송게라 다 간제 이네랑 아래 제용마도 지기다 로주 가지 청유명에 다 간제 미직 방다로 디게 된게 여 말이데 이네로 망체 기길라 캐원데게 딘데 송기 자디 벤주 간게 베지 친구 디게기라 망체 베지 티사베 주 등산 드고월 베지 샴데 수수 이티니데 이긴게 명다 수수 롱베 명디 인직 미직 드고월 데 독서가르 데든 자디 베지 망체 니리리샬 Nemo tenge reisha, porong potele nala itupe tenge yor, nitupe tenge yor, iti ta nidis, kanyi yor wal, ta kekin chigir wal, dukti di chokto dool, chikdong kubchi jeju kengal, kietuk da tewa kiptun diwa di ngadu porong potele la ya, kenla nyamdo, porong ki rinjin le du le trubi, kunju, ane di shekso chiga longa chishin. Devin, and to do Galanyambo, that shoes a inari, and a regin the dunky, say Pagjung Sinari, Yuta, Churuta, Jasang, Tong Modi, and the Panzo Pagjung Sinari, Nambo, Yamisepe, Kub Samosun, and the Jetiv. And it in a ma tunje, Chikung of Jacobju, go chick the Tibane, and a social visit is a man, Sarah, Galanga Jungi, Jobekamum Timmy.
2: Let's
1: go to the TV. I'm going to go to the TV. I'm going to go to the TV. I'm going to go to the TV. 좀 배제 다녀야 되게 그나 되게 못할라 다 되게 싫어지도 걸 대대 손에 니트세 되게 해줘야 되게 닝 절절도 되니 될도 되게 해줘

0: sungi yembe dala kena dike ju mang che pe chigang ga tin de de sha kena ani yigi shong zai de chio ta nge ma ju ra che ne shu gu mo song za ani ya shong zai de be chen bu chi ru song du ga a di be de kala ni de de yin ji mi ji shong zai chen bu chi ku ani de ne che ne ga ju ni de de be yin ji mi ji ge ta be ji jang jang chi ye le den be ru ju de de wo ni de zai le de gang ge ta han ji ni du ba da yi du ba zai de ma shi mi zai le de gang la du zai yin na re o me yin na gang ga yo re sungi yinelo da oje ti ye de ni du ba de yi du ba de na re sha la kala ta yinelo ni mu ku ni da e ba ku ni ma da du gu me da xian da de yin be mang che be ji gang ge na ne da e ba da ni mo jian ge mo shi mi du ga la
1: le
0: de ne re sha la kala
1: le
2: Zizi Kangju Yu Ki Pegye Tang
3: Nian Nian Pebe Kimji Deng Ju Song
2: Rang Rang Cho Ngui Yi Nyong Pum Ta
3: Lu Lu Song Bo Le Chen Di Ne Shu
2: Seng Nam Cho Ta De Chi Yi Sen Xin Ba Di Ni Sa Tui Mo Char Dang Ne Xi Ba Di
0: Pesa kyangkyang tiju rei la, ta kanji pesa kyangkyang tiju rinjin na dun yuari, na ku yuari, ani seki tinjo yuari, yang singu peme tinjo to. Ani poda la cha xa na, dalai lo menshi tinjo yuari wala. Ye kanka nimo nitiri, ngare genla cha xa suna, genla ki genla di, zelab da kan genla ri, genla ki tenla ya, suna nub la shukdu wala. Nye genla da rishi pinzo la shuk yu, gen rishi pinzo la yina kongrang ki kitu tangbo di rei la. Ta gen rishi pinzo la, ta shabri mado jiki, ta genla gundu le ya nge lo shizhi de. Ta lojirung ne lobda chini ani dhigungu gyobe gampung chi dine ma ani penpyo beja shabuji chibinye nange penpyo beja do kaisang siye jo penpyo da penti siye ne penpyo le ganyo yore, tenyo yore, bomyo yore, gyadong yore, songdo yore ta dina do kaisang di rinjin le dun le dhubu chari shi chibinye ani se jigu chari nye chibinye singu beme chik chibinye ale chayal cha sham da kana ta chung da di ba da yu sha sera gomba longu dhukyo gobe dim dhigi gye dong ba di nga da rupa jik chibi la kana siti ri la suwa zen den gombe bum sitim chibi ri la ta di nang ne da yikin yang mangbo ra chi diyo ri la nga budu sum zi chibi siti ri kanka siti ri ane ta di shu go yang loko mi zi gangi gyu shi di nga da gyan la nyambo chibi la song yu suri glop da chibi gyu shi ane di renjin na gu chibi la renjin na gu di nga da gyan la je gyan la dudu gyan la kuna zu gyan trish tob ye la da gyan no ye la da gyan trish pin zo la da ane gyan kama la ane nga rang zuki duk sum zi chi An di je tib ri la. Da di le ya lo nyi zi li vri. Be je ta nga ranzo pyo ni. Nga ma ina sa je je lu mu che shiru ba la. Da di le che ya vri. Be je jik li ya gung tu to lak zi vri. Ring zi kura. Xiang zi la gung tu kang lak zi che. Be che bo vri. Xio bi je tib ri. An di le lo nyi zi li vri. Yu shu mi ge ke sa ge. Den zi xiam zi kong chi tu wa la. Da di le ya yu ge zong zi tib ri. Yu ji gu. Da di re do ga. Xing zheng zhong mu ke sa na ma ling giri ba la. Zu gu ge giri ba la. Zu gu ge bi ya di yu di du yu che xing zheng zhong mu. Ani ge zong bu zi xiang du wa. Tati ngay ma rin na sa jingan tola chungje nyamdu wa Ming kora ya rungmyo yumdu sto Ta lo ju kong la rungmyo yumdu yin si An di ta tingza mo ge Kaza tenze shamsu kong la jaya yore la Yu jaya dong jik tibri la kama Ta nga zun niri dik bina sha sha su na Kina yin chi min jiki Zay labda kong la tsuyo goye di Beza kyang kya tiye chido ang tangbo la sha wari Niri chi Ta bina sha sha na Ome ngay ni xie su na Zay labda kong la na Mendo yu langi yik ri sdu wa la yik su si Di nga ra zu yung yik la ya tengi su du
1: Ta niri ki yikin chi mo de ta kade kande chung mi ngote shi naro
0: na nga nyerab kyun nguyen xe na gen trish top je la da gen no je la gen suna nub la dinde ye re ta di ngen ki cha xa suna dine shu me zi da nye mu omu da sa nga zui pat de re la kala kono omu da si di nga da ki kimza de re do konzu be di omu da ki kimza di yang pe di ka la nye di gyun zi me de re xa pe me sik pa de xa la ta nga zui di ge la marang ne longba di la mang je sha ramba si yang pe che ka jik nye mu ma jiba si sha ramba ti pe yang ka jik la nye nye di si nye mu wa si kebi wa ma sharam basi kibu taa nganzu gomba di sharam gomba sayo re taa di waa ki nga waa ra chimba chadu wala sharam ba nyan kaya yore sharam ba chik chik chik sharam ba nyan nyan yore tisi yore kaju gombe nala ya beja taa longa dunje jeje chinsha san chongji rinne juki kena di ge doxin nanga pe songa longa dunje jeje chinsha song re taa diri la kala bela cha sha suna jira beja di nyingba nyingya re duwa kala taa bela cha sha suna pyo na kaya ba totar gyokbo ze se wara chi ba tuyu ji yigi la tingsang tuyu ji kaya ba tam je chun Chushi mi chuki yikiddi rikba dhenche chujin chayadugu ge rikbi chungze nyemu pusum basi dhugar nga zhulungba nyemu pusum basi dhugar beche kore nalala jamyang gyonki agu loksu tisi ta susu agu yiksuk de tibi yinzi gwarikana Kenpa jingi sikda ngozar che salu jangbe 동숲 로빈 젠다르당 로게 데블라 소우 라추 곰보달 뻔룸니기 슈두 게허르제스 다 뻔보다 소슬루베다 슈데디 야부시부 제바 인송도 원래 준준 추류 궁지 빵모 빼모데 장라 추자 외세 윤다모 친주니기 셰도 최신제 택바 쿠르도쿠 모자르치 시숨라마기 윤 디싱베 대바진기 추부 게세디 차외데라 부디 우딘숭 자자다기 튠바 미기 튠세 땅을 튠미선보도 중소도 월겠나
1: 친구다 나 그나 지머봐
0: 어디발 그나 디 싱크디기 마자나네라 나랑도 안 강보디다 벼라야 당보랑디 뭐 신군이야 디 그나 디리도고라 까마봐 르베도 지마래라 디 나랑도 장건교도 교도고라
1: 지 디가서 지윤아 니디르와
0: 니디디 예수디 다 주고 베디칼 건교도 토르제 딱 나다 가래래 휴주요나 겐편도 저실라 직송도 나르당 바캉 안 당부 이게 되니 간간 니모지 임버체나 겐라가 된데 송면도 돼 니모레 송면도 돼 망체 니모라 라리 임버다 그나 답변 샤샤 장고할 거요니 이게 되니 장라 되기로 망체 팅리 시가 할 거도 배신 간가 팅리 시가를 이게 되니 공 배신 공에 이게 공체 신지다 소 된데베 제도 팅리 대여와 직디바스타 신 15월 속도 되니 꼬지 꼬에 디제브리 승도 이게 되니 니모지 간지 니디랑 다 배신 변의 차시야 저는 알아서 쉐바강 여러 번 쉐바강 그 근주 뒤진주 간가 니디릴 네 고년이 뭐라 릴 다 배신 뒤에 간가 단딩 의원의 차시야 저는 이게 되니 이날이라 배신 고년이 이날이라 맞아 니모 뭐다 믿고 걸었잖아 다 직선 의원의 신의 니모 응앙네 니모 신다라 배신 고년다 이게 되니도 요마 무슨 생각 맞아요
4: 변한다 봐서 수남 덥게라기 뭐 저는 와싱나 지루니 돈 계로 계시지게 칸키 촉진 더버규 푸익 익숙 계급 준비 의미 중에 휴자키 민도 카 니베 낭 취바타 지는 이동 집실로 니티 티균티 계급 준비 의미 중에 휴자키 민도 카 시베 갸지 남자나 취버시 마옹바 니티 티균라 송종타 균진 지조티 응아르비 군디 띵섭 당디 미 티베 망위 푸익 익숙라 롭종타 라바 니티 티균키 오사라 솔토브 제기 인시주
1: 단다 니모 춘윤의 시에베나 신규 접시 김재빈님 망월에 시국간 지시 김재빈님 망월
0: 부신군님 망월
1: 네
0: 부신군님 대답에 조디 부신군님 대응하는 주 근주박관 매별
1: 네
0: 근주박관 띵주 차장 거버리 띵주 차장 거버리 띵주를 야 부디니 겨요 말 아니 두두전에 야 간주 간가 보숨네 야 고예 디제제 아니 미 간가 배디갈 딜셔요 말 이기진이 숙제해서 되는 말이 말이 이기진이 딱 고급이지. 딱 띵주디 꼬여야 돼. 마비디 게임 아빠신 빼서 겸교도 걸. 아니 디 바자르. 아니 딜란 거야 그래. 이거 말이다. 디와 무슨 나라 야 빠신 거니 배지 미런 결락도 유지를.
1: 레스.
0: 오늘 나 디와 디나 그 농부 디나 그 밑 망치에 걸라. 딱 빠신 거니 다 이기진이 손으로 빼서 겸이 빼서 겸이 돼 간 거 디네 장결이.
1: 레스.
0: 오늘 등수일.
1: 레스.
0: 인데를 간다. 또 너무 계절학지 루규 요리승길 무신고에디 저기 이기딩 년라 타고로발 이기면은 팀이 무신고에요 말발 안 주고 무신신고도 다도월
1: 레슬레슬
0: 뭐라 신고에디 답변 채샤서는 게나지나 응에 오다 워마게 고규 대미양 비 신내 제가 신수 뭐든 지금 이 무신고에디 베베 규제 현대 만들어지리도 같다
1: 레슬레슬
0: 라뇨 정도 비균 좀 받다 동기름 비균 좀 받다 정도 비균 좀 받다 요리 그러나
1: 그러나 이마 시국을 대체하라 데 니브메돌
0: 올 나지 티랑을 베티 쉬미나 나온 다양 베디칼라 보신 고니 지국의 용의 미도 발 인지 미지께 파르자 명례야 파르자 시크릴라 보신 고에 데 이 티숨 딜레야 명례 파르자 시크릴라 보신 고에 자와데르 와르미 파르자 명고는 파르자 시트릴라 아니 파르자 데 티제 티 커블로제 파 저크릴라 이파 이건 안저 보신을 했다고 주는 치던 거였어 저래 양 빼자 두스 없으나 조카들 등그러 봐.
1: 레슬레스.
0: 독스리.
1: 레슬레스. 근데 그냥 통도는 내가 나 진짜 지금 로그레다 텐제거는 이제 남지 피제다 우제 요마르베.
0: 오래지.
1: 근데 니지 익숙거는 저 요르베.
0: 요리 요리. 내 결혼 상계디 익숙지다. 단다 랑교정 가자. 동기 가자. 개그는 비견 좀 뜻이 들게 지글로 랑교정 변수 관계디.
1: 레슬레스.
0: 지글로 니 요리.
1: 레슬레스.
0: 니지 니 요리.
1: 레슬레스 내가 계속 열어.
0: 열이니까. 답변을 해 주셔서는 틱즈스에 대해 개침부로 봐라.

레베네 차샤스네 고딕 부딕 강딕스 고르바 딱 오진 차샤스노 고딕지 부딕지 서주스 나랑도 도스 마테인도 되는 게 딱 안 저 카켈 강바랑 말이 서주스 이제 빨아야 도스 같이 제노 모 좀데 들러 서주스 생지 서주스 그래 딱 나랑도 간주 님이 그래서 서주스 서주스 같이 그래 님은 전에 서주리도 이게 이게는 님이 이 정도는 서주스 게 두고 딱 강바 있나 다른 있나 강바

0: 조금 그룹 개변에 효과죠.
1: 네. 변하는 바처 수남 덕계라기 콩키 개회 신이 상부 기록 소정 난급에 응학주 사모 남야 일의 송례. 지는 이도 이슈류에 따와 등반에 송 콩키 니모 종럽진키 니티 로키 디엔슈 기겐키 겐코르부터 티징 콩키 로를 추주 축주지 구이 뒤주 제디 로마 초타 익숙을 가신 체외 기겐가라 니티 기 로규타 지단 소 남례 타바라 갤럽 니제 학점 소정 제유부터 니티 티균라 랑게 폐외 기록시 콩타념토 차리 난신유
2: 경랑님아 당당마 개인된 난데도 봐 경랑 지난 레디 저와 친구 주인 아닙니다.
0: 답배 저 숙제만 줘줘. 에 요는 민의 차장 당랍줘로 로시티를 니지 매비 요지 경랑미는 커버 텐에 집에 이게 티가 커버 단데 쉬비네 차장 주요. 누구 진단해 주니 제제 럽제 경랑 저와 친구 주 답배 되갈라. 네 여도 저 경랑라 배 러브유 봄바 강제수도 러브유 송으로 다 랑게 배 되갈라 디바. 매인지 매지 같은 게 계속 가져 있네. 차장럽으로 지성 말해. 근데 속에
2: 단단히랑 그냥 계속 소중한 나면은 계속이야지. 다른 데서로 계속 들어오듯 간대지 건데다.
0: 딱 아래는 신의 결하다. 또 전부지. 전부 다 동심이었지. 다 동심이에서는 되게 용해민도 가라. 다 딜레야 가신다. 동심도 여차비 쉬고라더니 그런 내리신 야제도 걸 빼. 개봐도 그래. 남인 균이메오지. 되리지. 안당부리 생겼다.
2: 네즈. 나 단도 그냥 그 접종기 점자로 걸거리네.
0: 다 점자들 다 주디기 다 배가 가서 좀 당가랑 배 말이 다 점자 약수라 되다. 소전된 건 비 계동 부직 TV. 다 대니니 휴고 표시하지. 아니 낙서 되게랑 랑 좀 배배 낙서랑 소비 낙서 낙서 나고 뒤 기기 뒤에 시기 뒤에 기 낙서 나고 뒤 전화 낙서 말이 있거나. 말아서 배배 낙서요. 배배 낙서 아주 속아지고 그래. 그러나 속아지고 여러 채면 속으로 와야 돼. 난 낙서 되래 이야기나. 다 신 드라마싱 여러 번 신 드라마싱이 자우지 굽도 카부 아니 자우자도 죽도 겨우 봐 디워라야 매게 드라마싱 안 디토도 마법지 안 딜레야 룩레바디 최우래 그냥 양 최우탄의 타베 지경고 말이 다 맞으면은 양지경고 말이 다 최우로 녀보지다 안 빙디기 다 초르림부 심고하래 다 대최바디고 다 소수다 다 가르적으로 이돌지 여마 소수다 맹아라래 다 걔나게 미 갈아 봄부 간주서 러브로 봐 소수 맹아라래 안 디베디가라 시어버진이 제디니 다 걔나는 그 안주 의원이 신나 나고 나게래도 봐 나고 나게래도 봐 걔나 나도 유티드네 다 나랑서 배배나서 직소요제 슈그딜이야 그제 나랑서 나고 나게라세 뭔데 제주도 레버트고 김진지 지어 봐 다 디팅생 그 직 비지 편주 지자야미도 뭔데 제주도 아니 낙타 나고 제 바 이기티도 되네 세지 티도 되네 세딩이 살라 곧 당지 다 띵서 부 쉐브레샤라 다 좀 신세 고데 좀메레도 와 공부를 차시하서는 신다 두고 된데 샤 아니 독스가들 세르셔그리스도 아니 코나 메독스 바스는 칼리 칼레 나라서 슈마 바베스는 제 칼리 칼레 셰잉 그리스 아니 코란 저서는 양지 나라서 신이 너 옵데 칼바 람산 저어 죽어 신 좀 신세다 칼리 칼레마다 균이 시기메도 계주 쉐브지도 아니 드러미스 또 드러밍 알아서
3: 드러미싱
0: 드러미싱스 이게 코란을 드러미싱스 겨우샹 공부하게 드러미싱스 이게 콘센슈먼이면 공부를 드러미래도 과 다들 신기 시작도 시험이 총장 곧 도와도 시국 전부도 과신 알아서 신뢰야 도시 시부 대회입니다 신 독스카 배우비나 도와매다미도 신 드러미싱스에 대해서 시험도 알아서 배우 링네도 답변에 제시하는 미래는 미래 수수 김정기 김규규 링네 경제를 볼 다 이내로 알아 겐라딩 아래 드릴 주저다 네 아마다 겐라 발라 게셔로 발 당연히니 딱 수수 김규규 윤진수로 된대지 아니 딱 예 주저 주와 다 주저 봐 아니 독스 갈라 제제 겐라 독스 티디잖아 아니 독스 작저리 딱 알아서 링네 벤 차샤 손에 보신 거니 있네 미래 쪽 친수 된신수 된대 여러 발 다 이 티니 차샤 동에 겐라 차샤는 딱 알아 미래 시발 내게
3: 겐라 겐라
0: 올라 올 니디 미럽 시바 저 소소 미럽 김 김규규 메이저로 디디선 돌이도 원 당 가서 님은 원래 망제 딘데를 베네 사실 보신 거니 내려라 니디 제니 내려라 강가 딘데 제니 라올
3: Gelajiran get a tandadi.
0: 캐주디기 카르도스에서는 캐나다 수수 맹아디게 차장으로지다 디 신바 협조하도 원라다

0: 미다다 티세 미치즈 코노 교 침바리 소소 김규세 마다 소소 가신게 소소 가왈럽네 디드월 자자랄럭그리 마다 지게디 소소 규바란 마다 지럭 말해서 또 베네샤샤 소는 가란즈 베제 테니 다가 드라우트여레다 디나네 아세 구시도 무세 봐 시디 졸라스 디나 슈도 응이마 첸 코라를 시디 졸라스 다 데바슈응게 까제 요레도 월미 민코라 시디 졸라스 그도 다 디는 신수로 잡으라 지임이다 담이 진의 채널이 갈라지라베 나라도 리네세 디 김교령 힘기도 냐나니 계속 쉬고요 브라스도 나리다 소스 미규 다간서 소스 따오라지로 발 내가 가리 있는 내가 돈 빼자 뒤에 이날에 대와 가르 채우 중에 디지 디삼삼다 기축경 삼삼마다 이게 다 대와 기부체 참 대비 삼로 된데 교는 고금인데 올라 딱한 이제 쉽지 그제 슈툼나 디지 야가요 발 비제 경쟁 대전 비제 난도 돈 디 디제 셈로 속도 걸어가나 당부에 사자
1: 人家没这个老总结果的，的这一下了呗。眼睛没这个老总结果的，的这一下了，跟他，他看见叔叔，这这你的叔叔先把的他别等一下，叔叔先把的给他看见，看了一眼，也被叔叔细细把都切的，看见不修剪明白的了。你们给给那个波拉的，光了就是来不辛苦的，那些不一个听见的，那不辛苦的，那点点点点讲讲老跟叔叔别的看了，叔叔教教把都恰当听见讲讲嘛，都过年讲讲嘛的，点点点点讲讲有嘛。别那么不错。
2: 孔德森不听你中华境内彭族前面去张当日不改变你们日志军旗陆局日志民团提开去天气军进起教所的国人为这不是总体团作战修改但做那不赢天气徐林家国

0: 谈的你毕竟起却最躺不到大事
1: 까먹은 생굴
2: 샘버블린게 공감상 샴라 제스리네 까먹은 생굴은 연출 쇼인 제제니슈드윈이 니급기주 시진핑키 세제에따라 버지기 신진 룰러탄 세바르 쫀레는급 피게 조신비 콩토 기급 개진식인비 중국탄 버지기 루주양타탄 시베 야툰기 초수랑니 콜라시베 쥐종마라 교체탄 퇴고 창도 동주탄 계지 장샤탄 창딘 송종차치 계젠댄비 누부 태외치와 등교시 송도 제제니슈드윈이 기급 동지주기 캡라체비 정신령은 벌치는 들려다와 당분의 주법하라 예용기 시중연기 수리 킬레기 캐버 동부로 고통주로 숨지고 동시에 뛴 퉁구차 구스마티 퇴총벌의 자차 좁게차 뛴 파리옵시 제제니슈 뛴이 제세 지적한 선주로 흉내칸기 속에 선주 용차 초듀토니 사르교비 시도 제벌시나 롱아천 종합배신 원부균친 기린 제짐 소주 격주로 끝에 동주탄 사내카키 광민코리오 조경 제짐기 사내릉신기 침수 뛴주로 끝에 동주 왕부균천기 롭소탄 타르메 다종소 제짐 럼루 심주탄 퇴고 창도 동주 제임부시 등급 랑게토 제짐 인자다 주학삼탄 신진 침수 등주학삼 산내정신기 침수 급주학삼 제기 왕부균천기 경화 송종 제배 낭툰 땜뱁 제육시 계급 비교원을 행칸탄 계급 정시주의기 니세콩 이시에 변주 냠래 전주기 정진 사고르키 제고 비신 정진기 판유 용교로 끝에 동화 시에비 주둔 조로 통말 맹년 토림키 시주 베리 제바탕 이시에 변조 냠레 전주기 정진키 판뇨 용교로 끝에 동외 토림 최고로 최소기 주시 세라 시바 비유시 응자 다돔 직접 주기 정시시는 딜레진더 당분의 주배파라 개용기 신뢰 견주규 신투 탱치 개동 숨기라 닌케 겐송고 통주로 숨지 섬동 자코된 제바탕 로듀토 신투라 커스무고 통주로 십제 주주 제바라 신투 탱치 책동업계 등주 등구로 펜바톱이 없이 대관 족준비 니투 다도점디 족준 총례 투첸 도담탕 족준 리시 외제 외케 족준 리시 겐장 준린소태 십제 랑자되니 주디탕 담례 작동제기 족준 총례 다동남수 간교 조교시 등이 없이 니세콩 중국 캐내 교주탄 공비 심주현소기 전배 니동자미저주류 누규 퇴례 긴캄 예수시발신은 你多讲没听个理 沿用其女居昨年南昌来蒙月东侧 同马国同居罗, 宋之阿东来给你, 推崇不来家在祖籍派的月, 阿居批人, 让业其龙修老顿堂, 为女老顿其册, 东瓦同居之, 周边堂协同心地, 甘罗来给予不是, 其实你修出年年, 新马南侧, 健康马拉松中前边, 接近你们是, 萨尔贵边几个南侧居民西道前边行呢, 让业其新马南侧, 其家军基金, 宋之协同顿级生活体, 第二地通过来加着十九十七八年，咱们连托新马南侧起家庭军队派入来，一个明显的拆西人行。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치의 치도 영이 타월키 자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다르스 사바족비의 최군왕 후다 슈터 족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wala tai ne chame kinse nung xin re pola gibu remding tasung gi da ge yiwa chi su yue ba pola gibu remding sun gi yiwa chi gwe ba di tu mi gong ba e zwa la ti yina chigang di ge gi tama tama di le chung we ji du gi che tam chi du ga la tam di ke ba chu du be ko den de ba ju ba yin ba la ke ling gi re la 두베 코든 세월 주발라 제시에 껴는 거를 로라 두제 튼 대응원의 시에버이는 우주 최사 우주 담바바레 공원능 신슈는이 자 차베 차발레 난게 최시에기 일라야 탁셴이레 이괴베 튼다디 두벌 임벌라 숭버와라 디나 공동어도 슈베 자 차바 틸라 진에 가사 연주 젠타 니네 다사 연주 젠기 나마 니기 찬네 내여와라 제장 딜레 시베 요와 체제 가사 연주 젠디 기부럽라샤 파사 연주 젠디 기부딩라샤제 기부 렘디 니기 다기 요와 니 치베 강라 홍라 낭제 메베 가바 니라 연주 머슈바 타 타당 사이 타젠 임베 자 차베 시엠바 주와라 기부 타마디 카늘 체제 니는 시내 폴라 기부 렘딩 타순기 다기 요와 치당 치루디 모드 탄 로종 슈주르와라 디게는 안저 레젠 공면 나라 로종 슈베 낭드 카직레 야이나 갸종 담 슈베드르와라 갸종 담 슈베데 디골라 야이나 갸종 쳇담 다가시기
1: Singen number 2 Kungam sang Tanda kinam tse sin shimba tene Pen jong lung jin yin chin le gong pe ge lung jin ki lung jin lup chi le chen shi Le jen di nang Pen jong lup da che me ge gen chi mua chi lin do ji la ni Pe gen da chui ri bie ko la chi di nan xin yue bie sin na yu shu
0: Le jen di nang la nge jinju ki mo tang, jinju ki mo ni nye, nang si shib tu juk zuyo go la ya yi na, ngo du tang, je she shu gu yi. Di nye nye ki nang ne, tang do nge, ngo du shuwe di kata yasi na, mo yi nang si shib tu juk zuyo go ke, nang du di go la yin da. Mo yi nang si shib tu juk zuyo go la sung go, a za wa nang la kante sung go di ba yasi na, ke di shen pa nang che na, te la nang ki che she ki, 태양 탁신 니수 예스 대나무로 와라 지강 숨탄의 대나무로 지강 디게 공두시에 배 폴라 기부 름딩 타숨기 골숨배 작바 숨니 낭태 담 세게 지강 디더 두나 고대부시라레 로알로 체네앙즈 지강 디게 숨라 모두 둘두지 슈구 체바이나 지강 디게 그 조된제 디에 가레스나 폴라 진주 낭대 유미기 차네 당도 작신이기 딱 이와 치구구 유바디 능신 다당 시엠바 인베 무일레 낭대 유미기 차네 작신이기 딱 이와 치구구 레스 송에게 전다디 지댄제드로라 개디 시엠바 낭체나 세송베 개디시드와라 kedi dindang gu nga zu kende su ngunzi tang deshe chigri besi na kedi se di dakba tersung gi da se ne re mangi ba dakba da yinba ru ngunzi tang deshe chigri yor wala dari de ya wala kedi se gi jar gu dund ka desi na tumi mu yin nang de yu mi di u ya gu ma tsu ba che je kedi nang de chung na se gi tun da mi ba di ni se bu shi da ru wala gung zi ka desi na nang de yu ba di yigi kembe kembe mengshi toa la nang de yu mi gi cha ne mo la nga ma a sun la che da mo tang xin du mo yi da gi yi wa che dang chi lu di nga du la de neng yu ar wala di tun da di din de su ngun zi nang de ta yi ne be toa ne che ba che si gi ri la nang de me ba din de ye che si gi ri che zang kye di xienpa nang che na si sung je mu yi nang zhe yu ba di ngu su dian nang ba de rwa la ta che na si sung du zhe ne ma che na si ya gi tun da di shuk la kwe ya yu rwa la che zang 송디 슈라 마테나스 슈네데 양나네 무이 낭제 메바디 떼낭제 로알라 테나스에디 슈르야 무이 나마 아숨레 낭데 유미디 다체시지글 송제 모타 신도 모이 딱 이와니라 치구구 유바디 나돌라 떼낭 로알라 떼낭마데 두두 슈바이나 China sedutan ne tishu la ma China segi geje de yor wala geje de yor e chetan di kharu khobul besna muyi ngama asum le nangde yu tang me di cheshi jigla sungje mola shindu mo ta moyi dag yuwa ni la chegu gu yube tunda di ngadula tena ngor wala tenzo changma kedi shenba nang China se sungbe chigang di ngadula tena ngbe tunda di wala chigang di sung chama ta yang zawa nang la yang ngadu chigang nipa tang sungbe galo dinde sung sunga la te la ang nang ki che xie di te yang tak xie ni su ye sungbe de wala te la ang nang ki che xie di si sungbe chigang di nang la chungbe tongme yigi tatung bu te jituwa la di gab ki tatung bu te di ngadu kongla lop chung che be te de gab ki tenye di mu takwe kodun denpar jubo di wala dao na te di denje kodun sine re yang mu na te di chunje kodun 가르에서는 진주기 무이 아마 숨라 낭제 유바탕 매베 남바니라 코르발라 테디 죽러 중에 라지 두갈라 테라 앙스베 라지 두갈라 라디 낭졸라 야이나 유데머발라 세부 슈베이나 유카데스나 모탕 신도 모이 딱 이와 치세 유디 낭졸라 데나고르발라 등을토 유티 그게 코그레스나 티데덴베 낭데 유메기 몰라 코구구 요르발라 티랑 낭기 체시기 태양 자신 니수 이숭베 앙앙 두발라 앙앙 두바덴바르발라 오나 카르 두바르베스나 무이라 낭제 유메기 딱 이와니 치구구 유바 조르발라 유바디 무수 떼낭제 앙디 슈러 푸이글레 낭제 유메기 차네 당도 따니기 이와 치구구 유베 튼다디 나돌라 떼낭으로 와라 제자 듄데 안도 폴라기부름딩 타숨기 이와 치베급라 모드송스버능신 당도 로라 낭데 유메기 차네 폴라앙 로라 다기와 니디 치쟁 안도 모두 슈빈발라 제단 디급게 앙디 두바데 앙디 두바데 바 강식라 다 두제 튼디 어 폴라앙 당도 기부 럽스 제지다 기부 셴세기 다딘데 지기 니라 체고베 튼다디 나돌라 야 떼낭으로 와라 앙디 떼베 튼다디 튼다디 디데 나 지금 이번에 이제 송송아 태양 난게 최세기 태양 자신 니수에 송송아라 제자 태양 자신 니수에 송배급라야 충에 태양세기 다시 두가라 태양세기 다디 고든된주기 남병원은 27배 이나로 와라 조니버 가르땡으로 배서나 날씨에 튼다지 치매급라야 결시에 지두자는 마워 주고 죽바에 튼다발라 죽배 다지로 와라 제자 무이 아마 아숨라 낭제 유메라 댄제 모탕 신도 모이 딱 이와니라 치구구 유바디 듄라야이나 롭자치 댄투버레 댄투버레디 데야 다리 태양세기 인두디니 잔낭제 무엇소 자신이수 예급에 고된디 나돌이야 댄낭으로 와라 다 계속 안도 튼라지 뒤제 슈버이나 무이 인베 아마 숨레 진주 낭제 유메게 왕게 라양 모타 신도 모세게 딱 이와 니라 치구구 레스 숨으로 와라 튼다 디르 와라 다 이주에 근데 됐으나 아마 영주 세이제니 낭제 유바탕 낭제 유베 아마 영주젠디로 와라 낭제 주유도 규베 민시이기 남라 주제 로베 급레 신도 몰레 다타과 유자 몰라 샤구구여로 와라 아마 영주 메바탕로 와라 아마 니르야이나 영주 머슈바탕 아이 타젠 이바 디디디 진에 진주 남대 요마리라 니네 랑 주규도 규베 미시 이기 남라 주게 로베 걸라 무이 레장 다 셴바 유자 신두 몰라 샤부구 요레스 숭베 된다데 다오나 난조 모타 시두 모니라 다당 차신 춘지기 베딘데 쇼구라지 슈버이나 베나 퍼워사 마사 삼 퍼워사 아사 삼 퍼워 사갑다 까십주 꿈 마사 꿈 퍼워 사갑다 깡 아사 깡 퍼워 사갑다 까이데 짱 아사 짱 머워 탕 아사 당 더워 마 아사 망 퍼워 샹 아사 샹 퍼워 자십주 쭈 마사 쭈 퍼워 사갑다 다난도 돔 마사 돔 콩두 샤베 빼디게라 차츠니 시에베 이나 아마 영주 젠남 모 덴베 추 춘베 베샤다르발 양아도 베샤나 디그레 베나 퍼워가가 사갑다 까나누 공아공 퍼워 사마삼 사갑다 까나누 꼼마꼼 더워가가 사갑다 까나누 꼼마꼼 머워카카 살랍다 라나누 롱아롱 사바다 빵아빵 마야다 냐나누 뇽아뇽 라소베 베주디게니 나마 영주 머슈바 타 아이 타젠 임바 남니 몰라야 치다그 낭시 니수 이외 난게 신도 모이 베 샤다레 무이 낭시 시도 주주 덴베 겁라 세네레 무이 치다그 낭시 니기 다그 이와 치주 덴베 겁라 가네세 멜론 낭레 나도 딘데 숨어와라 대신 샘바 몰라 양 낭세 타시엔 니에데 콩도 푸이레 이와 치바 딘능신 몰라 이네 낭세 타시엔 니기 이와 니 체데 숨어와라 다오나 치당 치루 컨데드베스나 양간에서 멜로나 딘데 숨어와라 나마 영주 젠디 모타 나마 영주 메바 탕 아다 젠남니 신도 모스 당간돌이 야이나 배탕제디 무인 아마 아숨라 낭세기 이원이 치구주디 대나마데 무이 낭세 십두 주주 콜라야이나 모두 슈담 타가시기에 샤낭에 머닝게 낭세 십두 주주스 슈네데 머닝게 이기 남라 주어 머닝 탕체니 머닝 체미 머닝제게 다숨기 이와디 컨데시 이 구주 콜라야이나 모두 타 제시지 슈기에 진주기 머니 나라 라숨라 교탕 체니 체미 머닌제 딱이와 17주 전에 공기 폴라기부 점진 타숨타 모라 모탕 신도 모이 딱이와 치주탕 중멘다와사지 요리 중멘다와사지 카레스나 머닌기 겁라 야이나 안주 초니기 토안에 섬시탕 문지 최고고 요리 둘라 폴라 기부 점팅 숨다 몰라 모탕 신도 모이 딱이 이와 니 치베 겁려야 아주 조의 금제 조의 체시디 가르시아 브레베스나 기부 점팅 숨니 낭제 유미를 니 강라 낭제 유나 강탕 낭제 중미기 왕기 폴라 기부 점팅 숨기 딱 이와디 치브르와라 다 몰라야 차트는 시에브이나 모탕 신도 모이 다 니디니 조체시 가르 숭제 딱 이와딘데 지기 니 치브르베스나 무이라 낭데 유바탕 메바 니기 왕기 모탕 신도 모이 딱 이와 니디 치브르와라 제장 단다 슈에기 머닝라 교탕 체니 체미 머닝제게 딱 이와 숨치당디니 홍어시에베 기부름딩 타숨당 몰라 모탕 신도 모이 딱 이와 치주 시에베 거기 체시티탕 중 멘더워지 요리 또 아주 초니기 토네 섬식탕 문지 최고구 요리 오나 대시에베 초니세디 니부디 카드카드에서나 당문이 공의 낭생 니부탕 다와라 야이나 머닝레 진주 낭대 유명의 차네 공부시 국유아래 디나 당부들의 니부 국유아래 디나 당부들의 니부 국유아래 디나 당부들의 니부 국유아래 디나 당부들이 니 국유아래 디나 당부들이 니 국유아래 디나 당부들이 니 국유아래 디나 당부들이 니 국유아래 디나 당부들이 니 국유아래 디나 당부들이 니 국유아래 디나 당부들이 니 국유아래 디나 당부들이 니 국유아래 디나 당부들이 니 국유아래 디나 당부들이 니 국유아래 디나 당부들이 니 국유아래 디나 당부들이 니 당체균나 대는 니가 젠두귤 니가 다당 마체나 강도 양의 미교로 대나 교탕 체니탕 체미 다당 숨도 돼 대니 자이 죽들로스 지강 디게기 차네 머니 나라 라숨라 라양 주어 머니 체니 머니 체미 머니 제기 다가 이와 지발 시주디 안돌리야이나 대낭으로 와라 오나 지강 디게게 댐베 코든 강이미 오나 교어머니 체니머니 체미머니스 시베이와 치당치루 근데 이미 제기 꼴라야이나 나도 레젠 치매나라야이나 십다 모두슈기예 레젠디나라 나도 진에 푸이기 겁라 작바숨이 낭태 탐스 숨베 치강디라 갸종탕 전수지 슈버디라 시양 진주기 무이라 치다도 다니기 이와 치주 댐베 겁러야 자와라 캐디 셴바 낭체나 테라 낭기 체세기 태양 탁세 니스 예스 숭베 지강 숭부 디 고등고라 모드 제세 슈튜버리 리젠 치메나가 네 무투제 진주기 머니 나라 라숨라 교어 체니 체미 머닝제기 다가 이와 시벌 지주골로 숨베 지강 디게라 대시탕 모두 슈주 예배 자지 피고 룽진 샘바보 남기 뒤도 두세 나라나